0: AI 카바다나 제외 모서르시
1: 성교 가르소 세웨 탕세기 거고
2: 양타 시추 제외 갸양기 디쿠
1: 망수 돈에 링웨 망심기 부자
2: 초외 님주름 면베 꾸세기 토라
1: 다비키기 센시비티니 현조 롱친 옌천 리쿠 제외 롱진기 성교 초대 리체 성교 군대 군중 시부디시
3: Shamla number 2, Sengyur Gundu Shibe Nangzendi, Sengshi Nangzho.
1: Gundu Sengyur Taye Gyaosunle, Gunchung Nogu Linle, Kiela Bu.
2: Sengyur Gundu Gunchung Le Zengki, Sengyur Gundu Nangzhen.
3: Dawa Thangbo Ne Sunbe Pala, Yingne Kele Di Nye Tiong Yongbo, Gor Tongzhul Trisung Thang, Ngadong Lhazam Sengyibashi. Jimze Nangdun, Sunam Dijie Lane, Lengye Zoye Ngudu Nangzhi.
2: Sagwebar ge ge dumzi ju ne xie do chung bar xing ne dao tang bu ne sun be par ge yong ge xi jun yan ge jing ne ta ti xin zhe yu ten le ki le la nir yong yong bo gor tong ju chi sum ta nga dong nga ge chu ju ji gu chung wa ti lo kong me ti chung bu le ge ji chu sa xi par ye shi qiao gu yin ne de ci jing ne de wei qiao gu la nir yong yong bo gor tong ju chi ni ta nga dong ge tang gu ju ku sum chung wa ti lo kong me ti chung bu le ge ji gu cha ni par we na 秋个三条街协助团南端三种生就确定街协助界连日前部松街日用用部长年一盘年所所拍在街街中一茶来我塔街街就茶顶街街就茶松街新月水大我唐部年松别牌人业街 Lianam Sarbiye Kheju Jung Mwese Tuebe Leri Chungze Juzhu La Nyer Yung Yung Bop Gor Tungzhu Chichik Tan Chokdong Dungye Gyeju Ki Nyi Chungwa Ti Lokong Me Tui Chungbu Le Gyeju Jungji Cha Nyi Parwa Ti Si Jun Yen Ki Ringne Ki Legi Gyeje Chan Si Cha Ki Yobu Yu Ringne Le Nambar Gyewe Leri Ki Si Jun Yen Ki Ringne Ki Legi Nyer Yung Yung Bop Pergyu Legi Bui Tse Gyeje Dungju Tungku Cha Lebo Sin Ne Si Jun Yen Ki Ringne Ki Legi Nyer Yung Yung Bop Gyeje Chan Nga Cha Chik Pergyu Guji Tung Yub Shi
3: 三个人家我去空心人制作用所三公给年中请给米定同桌将个他行动西边南天这人听众拉年我就能够是年前三个月把了针对天真部内写到成为了他留我去空心人制作用所三公给年中请给我把钱了米定同桌将个他怎么怎么谈你日强用米定同桌送他怎么怎么的那您给推送不来你的强用也叫写他怎么怕有事天真写到内电子 将来呢，主要竞争现在我把钱了，每天同桌最好怎么怎么谈？你这竞争现在参与每天吃，你当家当，甚至说你还怎么生育？就到呢，主要竞争现在我把钱了，每天吃，家家我就我住什么谈？你这竞争现在参与每天吃，家当就团结什么？满足开出去，主要竞争现在我把钱了，每天吃吃东，家没我就俺个什么谈？你这竞争现在参与每天吃，你家就去生育？ 熊南内主要中午吃菜，我把钱拿，每天同桌就是拉上生意不是。新连接，大我唐伯内孙伯派了，谢军营铁陆队车站所转来的地，把当队总部来，加加就送他，成军出发下，提高电视台南队，孙南队的来呢，连接朝阳我就能是。
2: 索列坦车站前边，城西联盟百姓呢，他留到我唐部内孙边牌西军营去陆军车站苏军连里给派单推送部来解决救送查处盘内，牌在推送给索列坦六十套位苏军连里来解决长短差，我谈即查即去套钥匙。 到我孙边西军营去陆军车站苏军连里给派单推送部来解决救命查我牌里钥匙。团子作为车人女。 老多阿卡巴给团子同桌你他制作活动也一心不提推送不来解决出差五盘瓦塔，对住老两给团子同桌，其中你就团结团结心不提推送不来解决你是做批差送盘钥匙。到我唐布内送别牌西军员给陆队确定苏军来人了人自己呢，其中从说最多给人堂推送不来解决西餐你盘瓦提到我唐布塔你不来解决长送去。 托入清月不谈，但我谈不念松边牌西军员给陆队确定苏军来人了人自己给那一种用不高通就吃西穷我提推送不来解决就批差给盘我谈，一种满年高通就吃松卡先不提推送不来解决就去差点盘我谈，开包东边高通就年冬家谈东就穷我提推送不来解决就差人啊盘也不是。三个人给地主手松林去加兰塔。
3: 초도안염진키 첸덴퇴감치야잠 오르도 태골키 십대 낭튼 체린튼두라니엉어 쩌는거리 지주 수숨 링자람 타 초도 냠지 티 덴자기 뒤디 메고 동티 야다 주구스바타 디 외슈 루라타 김주 로시 자그리 소기 총소 최동 제부시 모두 제부시나 뒤지 니반네 송 상하이 주가타 닝보 주신 주가소 주가소위 자그람 타 초도니 니리 찬용 퇴감 진지 제재 개동 개절 하섬 세부시 생년제 하사 총재기 코리타 칼로와 도담 리그 간마주 망변 협수 코리 대두 협전 안돼 순남 대지 라네 된제 소용 우주 당시
2: 예시에 콩 하사 총재기 대주 팀주 도담 닝라루가 코리 도담 소예 하사 갸소 망변 인도 협수 서지 소 링된 팀주 도담 김장 최동 망벌 캐대 당 남한 인도 냠도 뒤네 망서 편바 따바 시베 코리타 칼로웨 토담 랑딘 십슈 서지기 고조 제고니올레 라스 총게르키 코리타 칼로웨 토담 랑딘 십슈 타니 쭈 원소 쭈고 초바타 총미 칼로웨 라게스린 타지린 소아기 레고 까마쥐 망뱅 십슈 콜게 투럽소 레바 춘기 옆시 랑딘 십슈 타니 테다 총규기 민보 돈좀 큐토 켜지 테 수균 걸콩키 추즈기 예 레둡가게 레트네 로콜모 예수 미게바타 인천 대미토 셰프 주기 옆시 총미 칼로웰라게 튀팀지렌타 폴라스민 칼로웰 수부르타체 빨린서 두마웰레고 지퇴소 두대문체 추즈직타 체가고웨 미덥둠니 튀윤 다자 갈마 쪼이 능순토 통도당내 랑딘둠니 타 랑서둠니 체뉴 린처 제문소 응유톱 옆시 생글랭게 니자 차조시기 미망차웨 古镇了连角山长文所，它是重庆民办民间企业长线管账的。南东头，叫了干都，替芒草攀出从前边的地步民都拉特多，正主今年去两年多去连下都，铁锅去西镇南屯，这里屯住两年我就能够。三连街，查找这段被全国的都市之下，江苏新南头，叫了干的民间土著是南干下，南东头的民族是这里没白天啊。 民间谈他认为，你把牛角吃罢了，退休抓住。第八是，南东田业国土从刚忙了，继续让国企保住要把它，盘到从前给忙完点。没看见其大部队企图，叫了村里主要一边，针对内村行业多，特点民间给国客的没多少算了，也不多，即全国东西。连着交接，他是从有机通全部彻底。
4: 从今日集体注意了，是不是他的其个别人给这个他？那我是为参与学习呢？针对他当地前提，所有我所担心切记，南东提交了每桌是进来没把他，每趟冷库住宿的各个区位，邻居区个把定给切不是？退到三边，邻居给控制，定内场了。
5: 制度点边，偏重点偏重，定那些。
6: 三角路管队管穷。
4: 三角路去拍摄，
7: 三角路管道观众，三角去拍摄，
8: 三角路管道观众，三角去美容。
9: 他的契机三十不等于，观众龙城年轻脸孔，特别龙城气。
10: 三角路球队里菜，三角路管道观众写的是。
11: 三连接，
12: 他的number最新新闻里程点的，观众龙城年轻脸孔，特别龙城气，三角路管道观众写的，三角路球队里菜的是。
4: 年少别独醉，十里洋子的区别，门庭，他着洋茶的，他在区里居上。
13: 下面那么去模特节，我做李振先生那就是个熟悉。
4: 三个连接，深圳塔宁街三大天亮街，两面地角冲突超多，铁管起西边南天，四零天都不难的，我真能个这。三个连接。
13: 年前深圳塔宁镇拉当镇内，团结女秀三妹中秋队，这把决定做我前边深圳塔宁镇三大团队的两类制作创作，宁镇中间的作业不是。我这前把是那，他团结结果的广东新疆去培养来的如果靠组织被京东我，深圳去年镇开来女秀拉怎么去那这台宁镇的团队制度才不是。 三年一部四兄弟开来的全民两种的两头配件团结团，深圳现在三对团来的六家团，宁镇健康团来的六家三对团，叫你部偏去团结交流定十七元不是。做出公众体推广去电报我，三年一部开来的特殊两类团，满足去对团团结小别再个操心，全开来我了两类参与团队成员不是。南站的马英变交团。
3: ཡིག དེན ཤིང ལེ ནུ ཇུ སར བ སོ ཟོ ནེ ཐུན ལེ ཐབ

0: gyalaga chedin nangdun gozoos ne chebe sor chia suwa la. Na chesan gyalaga siyamlu ya daji mu tuje chedin nang naro na shugu yin la.
1: Nasi, tatanda di tuje di nganzo lasa chungi nalo la ka juzi ji dosu yo res.
0: Lo.
1: Tangu di karayasi nganzo jigi mima sishungi nganzo jigi dati nali ya tanyana biami fu chungjin dhuba.
0: Zhela.
1: Dabdi dhuba.
0: Zhela.
1: Sebshu dine. Di nalo ya zu yo res.
0: Lo.
1: Di ta nisa yin tila teju xe.
0: Lo.
1: Niwa di nganzo jigi da karasi na jimju nindo ki ruga. Ruga jimju todam ruga nindo ruga dige karasi na nganzo lese nalo la chan yori, nub yori, lo yori, xa yori.
0: Chosi,
1: 총괴리야르바 안아주는 뷰 디구스그르바
0: 젤라
1: 셔츠르바
0: 젤라
1: 디텔리아 직체 계획서 차송아
0: 레샤
1: 디네는 아주 가레스나 원천여르바
0: 증내서
1: 사르트 링키 아주 진르바 원신 람친 토리아
0: 오
1: 디제기 디토스텔리아
0: 니마게라나 나소 제여레세 지스 Samir Jebin, Nemesis in Tips at the Vagil.
1: What is Sejolin? Tips are good. On the Sejolin, that tip, Kagal, Tibra,
0: Lolo,
1: Injegi, Pigitoli, Tos, the Nation on the Chick, Lesetta, Tiny Set in Alaya Tanzo, Don't be hard to search.
0: Lesetta,
1: take two,
0: Lot, Chetan, Commonson, the Secretary of Vasio Sola. Good. Or Lesson Kungamsa.
2: Oh, Kamsangila.
0: Lot, Kanga Siaba, Lesson Tedon Kana, Mursu, Titus, Tejanaruna. Lese, tsen kar shung yu na.
2: Sunan si yu gila.
0: Lese, sunan la lese na shu ba tomang anzu yu de tuchi shung yin, sanay kene xe wa gyo nang yu na.
2: Lese ji yu gila.
0: Lese, an kira ji gira na yu na gen chung da la le te ga sung chow yu la.
2: Lese gila, gen chung da la kamsa.
1: Kamsa, sunan la sung
2: da. Ji yin gila, nga moto ji li ji bè ne, ji zong bi ji bè ne, ani yu nye di ge anzu tenbi gyu liya ji jie, 근데 교리학이 님 생이 때 정도로 교육하도 좀 봐. 미디게 세레미아마 이 디그레 라마티부도 미치부도 관 애용관계 포도 관계라.
1: 그렇지.
2: 아니 포사 아니 미디 나야 찌멀어 제 언더 포스 찌멀어 제 아니 니에 텐도 교과서 쓰 아니 고토미도 쓰나 제 파유리 유스 예스 럽제 아니 주어 파제 주제니 기타 시비다베니 주어 모두 포스 쓰나 제 모두 포제 모두 니도 니스 숨로 포사기라 아니 이거는 니제 디 추숨다는 관계라.
1: 그렇지.
2: 미디 뭐 이제 저보다 모두 지는 거 무슨 이제 용관에 마 둘이 마 이제 안대보도 둘이 직무도 아니 가봐 그때 전에 아무 이제 제야네 둘이 직무를 이제 예디 직무도 이제라 아니 나를 모두 이 다고라는 인변 아니 이 마 미디 모두 이 마 둘이 마 이제 마 이제 이 아니 이 나를 또 봐 아니 이제 제야 지임도 이제라 아니 근데 전에 가야 되지라
1: 모두 이 럭셋 워래
2: 또 니도 중립으로 모두 되기라
1: 아 네 단다 십시디 저는 니도 중립으로 로추 코메 바로 와
2: 로추 니도 중립
1: 니도 중립으로 로추 뒤집단 신참을 해
0: 로니 주
1: 로레레 십시디 차 나 침브 답 근데 십시게 가냐 제제 대비 있는 모두디 비게 가냐 제 대유 있는 모두디 단다 로추네야 리에 차스나나 단다니 뒤인데 쉬미 로레레 십제 차를 동안 자매가 자야 제가 로숨 비게야 가냐 제베서 제제 로숨 나로리아 모르디 디 십제 침모도 제 모르디 자그로 침미네 대한역도 열다 직내 도덤 진이게 모르디 비게 답은 좀 가갈 포브스 그로 답 포브스 가갈 문에 전다 도덤 가냐를 다 가냐 알아서 다 가갈 포스 사가 지그로 받아 거기에 무슨 포스 레버 다 되면은 아 보고 말 받아 침다 계제 보고 비게 답 포브스는 다 가냐 시그로 다 진인도 비가야 강냐의 제제 로스미 유제 십제 로스미 유제 자로 치미네 비가냐 진일에 비가야 녀르데스라 라주고 아래 디 주주 마요 권을 권하는 배 즉 팀주보다 이제 팀로 잡아치하다 야면은 마 슝자기 이제 이거 티제 탁주 지가쇼 뒤주 딘데질 탁주 지가쇼 뒤주 딘에 예수 나나 아니 계란 모두 내주 가리나 계란의 젠키 사지 마 슝자 제인구리 개디 슝자 제미나 슝자디 주주 다 다우스므리 다우스므리 여자들 너무 많이 옵니다. 이제 제제 아니 자그로 치면은 말한조다 그도션 도경사 차대어래 도경나 수술한 게 중국 지역한 차들 다 쇼스도 많이 옵니다. 먼저 당국 비가냐 주디 라과야

0: 啊,來到你的批的呢。查了他當呢,讓你他就會要這個的當的,可以讓老婆來拿著,咱們的需要應。那啊。真的,這幾個我來說希望我的孫安比的人不需要碰的他們的。說過了,也別經歷的困難不應。那了啊。真的,這個的需要登記的,我不是說沒有沒有不對的。
1: 你看什么？你，搿就有大不啦？你做他娘，我来苦点不会赢。喏了。嗯，等下就你当个了。
0: 从现在开始，你哪有呢？
1: 嗯，我想你什么下线？
0: 那。
1: 如果掉就不想你什么下，肯定你什么上司。来噻，
0: 老二。
1: 想你嘛下就啦，你想你嘛下就。 听见你什么下位听了，恐惧杀了怕输。听见你什么下位听的，恐惧杀了怕输。恐惧杀了怕，恐惧杀了怕，想当这就上诉。啊，这几多么啦？你妈心那些肉，天天就读大读大，如果个。
0: 우리 관도를 다 뭐 랑고 먹이 죽사지 떼우는가 용감에 쉬어 다 랑고르고 뭐 녀머샤니 과물 룽비제 다 마우 두자고도 자대 직배대 되니 망도하게 알고 당에 최소 소울상한테 뭐 소수 랑고르 다고 떼우는 신 죽사지 소하는데 간대 용감에 쉬어 있네
1: 너 알아 안 시댄지 하고 알아 리자나 신나 봐
0: 어?
2: 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去。你们下
0: 다제 연빌라 제비에
1: 네세
0: 제니 로가 토난 게시라다 추시기 충다라 아자디 기라 언제라 덴빌리 둘라
1: 네세
0: 충티니라 제비에
1: 나
0: 제니 공부 예외 불리 둘다 땡지 보다의 상의 예외 보모 치린 소모 가서 도당주 예외 보모 치리 예제 다 누메샹 라바드 예외 회도기 참말하는 집에 농수 렌제다 토자샹 농구 트벤조링기 농구 집에 농수 부예인
1: 네세
0: 네세 땡땡 건조 구수세당 자원랑도 팀장 천진님이 치린 예외 계시는 주시예인
1: 네세로
0: 아니 송리군에 인도네.
1: 나 용구래 송세 하체지 나이나.
0: 어 반난 금방 이제 된지라 당해.
1: 네 셀러.

0: 기부 뭐 총, 쌤 기부 총 뭐 송배, 냉겨라, 고부 뭐 숨 쉬고 예수, 나샤.
1: 모두이나 처음에 리아 강제 추천 수행하는 수 센터 포인트는 엄지네 인베 수남자 시라를 시라 권해 샴기 손세디리고 수제 전부 포니라리아 표기 인시 수난도 샴랑하는 주년도 주문자 완라게 리남베 손세 기베 쪽으로 시비디지 센난도.

0: 生前那不错，听爹爹他们锻炼在那，专门在看青年的家给跟精明文具了点这学员了。每到夜餐儿，也不习惯了，牛肉了点贵不汤，每次爹给点不习惯了，爹汤了点贵，爹汤没别错完了，爹给领得不开心，爹汤没别每次的准备零食几样米。
1: 爹汤里面在酒楼扎起血体衣了，能不用俺做回家做点血体养衣？爹汤让给拉肚有点，你把耳朵打起抗力吃过。俺们去了公干山。
2: 公干山。
1: 那是那是，唐都俺们去那个年纪三兆天干了呀，怎么是那罗那学过呢？
2: 人家公干山，那从。
1: 民族抗疫，青年的那个，俺们是清明节了。那是那是，他人哦，一拉个那俺就来在那里呀。青年顶部那个大学过的是在哪儿玩？
2: 对了。
1: 但清白我那学兵，但清不啥的，那民绿兵的啊，王不开进行哪儿玩了？民哦，绿抗苏，但人则不啥的给青年做一个，这边他王不进行对什么？他民绿抗苏那清白呢啊，俺就说做七八趟，啥都用人心给自个儿给他，就俺们做七八女不通过多了。
2: 对。
1: 他马赛呢啊，此外就近马拉出去呢，吃不说话一年了啊，偏不清不晓得多了。 现在啊，前边那没绿康的呀，偏远前不通行，但没绿康的，他做的呢啊，前不来呀，点解呢？啊，你人走三节七个月不等，七个三个月七吧，绿皮南给土狗南，七六点不等，差说话说给他偏远，前不点用么这些都多了。现在俺就那前边呀，大狗也过下的，开心不晓得多啊个了。
2: 啊，对了。
1: 那是那是，他这人还来说呢，哦，给哪里呀？哦，唐古的跟着下地人了。啊，他年底七六个年了呀。
2: 还是属于哪个了？
1: 哦，那是。嗯，
2: 你年底七六个年了呀？还是属于哪个了？哦，那是。嗯，你年底七六个年了呀？还是属于哪个了？哦，那是。嗯，你年底七六个年了呀？还是属于哪个了？哦，那是。嗯，那是那是。嗯，那是那是。嗯，那是那是。嗯，那是那是。嗯，那是那是。嗯，那是那是。嗯，那是那是。嗯，那是那是。嗯，那是那是。嗯，那是那是。嗯，那是那是。嗯，那是那是。嗯，那是那是。嗯，那是那是。嗯，那是那是。嗯，那是那是。嗯，那是那是。嗯，那是那是。嗯，那是那是。嗯，那是那是。嗯，那是那是。嗯，那是那是。嗯，那是那是。嗯，那是那是。嗯，那是那是。嗯，那是那是。嗯，那是那是。嗯，那是那是。嗯，那是那是。嗯 디 HPV 자기 네두디 아니 디 조체제 렁거리 디 단데 제빈 롱기 나로데 제빈 긴도 제빈 나데 디르샤 어 차와타 규로타 아니 뭐 차와타 모두 놈슈 주 침못된데 디야 슈치다데 아니 따데 나저도 저 레야 티슈고 베르나 차라 손데 어 레샤 저기 세다 셔리 기술도 저 단데 나저디 라인 거래
0: 디체 레스레스 다 조어도 그 세주군에 차시하는 길라 다 조직 차라 직시하러와 디네 가서 생년부터 하러와 다 가서 칠이야 유베 다 대사 튼자 망고시라 하러와 망치 가서 디초야 가고 지도 카사보다 니에버리 다 가서 쇼베 가서 피도시도 수연로 보지
2: 레스레스
0: 다 진짜 그 괜찮지 아니 지 가서 나서 라인 거 하러와 레스레스 다 디 내시 대야 가서는 아 이왕으로 지길라 가르치나
2: 어 다디 코레키 톱 시중기 왕게다 제비는 단대게 디시오리 진내디 뭐 깨쳐 왔지다 깨충 왔어요
0: 치워디는
2: 단대게 먼저기 이간나로네 이간 다산야서 갸게
0: 진다 다산야서 말이스
2: 추워서 디디리 가라 이간
0: 샤산야서 샤산야
2: 단대네 야 중주 튀기 왕네 제비는 양만다 나가니지요리
0: 네
2: 제비는 단대게 헨지 다 아마네 보고 친지지 개랑주기 규기 나제 소치 차지제 온디라 땡기기 진네 딤보스 제보다
0: 아
2: 미신다니 추 고용바 임베 땡기 뭐임베 진네 딤보스 제
0: 모두스
2: 여니지고요
0: 레스레스 담 말이야 그래서 내시디 유비나 대가 그래서 온다디 보고야 고야 그냥 그 심부시라
2: 그래 심부시라요
0: 레스레스 다 팀인 그냥 차고 토네 고야 손저와
2: 레레레
0: 야면 또 동진제 니보 동 미신다디 유비나 야 고야
2: 레레 야 고네 디리 파나고 저도 슉 치슈가 소소 수고의 겨울 시유에 아니 카지 단데 제빈 제가 고향인 거 요리
0: 레스레스 단 내가 뭐 말하디 교빈 벽에
2: 대로
0: 레스레스 로로로 전에 계란을 약간 주셔야 돼야 단 아 다 내게 그래서 다 줘 말아 돼야 내다 근근근 저 유나기라 다 디부디야 친네
2: 레스레스
0: 레스
2: 디 친네 디부디 제빈 단데기 지기 내다 줘리 지천에 시합인는 건 조금 민슈나로 돼 디스지셔리 친네 디부 나오미 처로와 님이 콩님 류지 세미드
0: 세미드
2: 각주 샷 그거 헤기 감스 지요리
0: 레스레스
2: 다디 마 제셰르지 중세 개빈의 티티 타크르지다야 하마버스 또
0: 어르샤기
2: 마디 제빈의 탄데게 디리 어 나츠티르 다 통마디 has mago chiji so so chornas yungo yim hebeta ani yo sena go da do zulo ni di gyobra chi che su gu di nyobdan shuk chung bu che shuk mebe so chi kala di sa shu chung zi yo ta cha da do zugo ne bu xian zu chin za chin be gu ne ge cha da do zu so ya ne bu do zu gyor chin za xia e pak to do zu kya se ta ani mu kya je cha ji ji ani xia ta ru bu la so kwe tan de ge di rim shin rim shin ne kam jo ya gu na zin de ne da chi ri
0: 다소소 나와 매베 토네르바
2: 레지
0: 네다데게 퇴퇴용 거르바 나 넘규 키란리아 그래서 고한다 니에기 뷰제디 겨르치마 르바 진짜 지금 내드디 나 넘규 삼륜다 디상브라 아니 다고 니에모 고야 디한 내드엔 샤다 그러면 좋아 드레 니모데 창암 동야 망 참에 진짜 그 삼고 고야 이야 키란 튀균 그래서 온다 도와지 진엘이야 도와지 다규 야고 체 매비나 고한다 니 고르네 알레니엘이야 내다 조지 모여 르바 디신 그래서 온 안키란기 아 송야기 그래서 셰레 토네르바
2: 어
0: 야우르 교든 제 르바길라 레즈레스 다탄도 콘리아 키랑게 모두 쇼디나리아 어 착주스 시도가길라 디조 그대 부분이 나길라
2: 착주스 다 디스거리 착은 누부터 도 냠챤도 다 단대가 나지 김베 아 겨르겨르다 아
0: 근데 진짜
2: 단대기 차서 누부터 겨르치네 땅다도 간가 겨르주로 와
0: 그래서
2: 어 바괴 추시도 디 갸도
0: 갸도
2: 무도 소리 차지 어디 치고 가래
0: 러슬러셀 땅원에 세브시라 하고 있어 땅 오네다 오네 차샹 오네 카모 고시라도 와 땅얀 네시대야 길라 얀지 치라 이야시도 와 치라 소소 이해가 다디 얀 그저 지나 길라
2: 근데 광대 진내 딤벌라 탄데게 게 치워지다 충워지 시야송아 원디 체지지 디니니를 제자지지 마시셰빈 게 치워의 급을 임벌인 탄데게 공기 내다 지다디 예배 띵라 아니 수고를 차와 최첨부소지 제용지제 우이나 루부터 장 우이나 되네서 우이나 망고스는 미가시 우이나 망고도 세티
0: 아 네 레스레스
2: 안 칸이 크디디지 카용야 칼라스디 크디 카용네서 칼 칼라디디지 삼어투비소지
0: 아 네 레스레스
2: 수고슉 시라미야라
0: 레스레스
2: 아니 메고로 티 수고 티비용지제 니도 슉첨부 예베서지 처나 용야다 아니 단대기 정직이 예워 침배 이스니에 디네 샤당도 저 디디지 감줘야
0: 아 네 러스러스
2: 디네 디로 개바치 카로르스는 던데게 디치 되는 거를 콕보 배야지
0: 아 네 러스러스 콕보 배야
2: 콕보 배야 디야 친구다 저 유교인들이
0: 아 네 러스러스
2: 내가 어디 게치리
0: 러스러스 얘기라 다 저디 가라소니야 어 수부기 주완날 포다 주완 코베나 소르바 이제 그래서 코고 배워버든 저 내든요 봐 러스러스 다디게라 네시 디용네 차샤비나 아주 별룩 소리기 나로리아 다데 직 다제이 내리 어 주더비 내 근데 쓰리 나게라디 득득
2: 레슬레스 다 단도 별로 소리 나네 다 나즈디 데비 알레 통마다가 나즈디 교다 게 그런 그 나즈디 다 근데 최소 단데 내다 공디게 두게 어 규율로 인데 나즈인데 전혀 유베스 게지 세부 쳐야지 근데 아주 파데지 내버디 어 이블 데지지 또 박도다 또 띠지 띠지 당 셴번데르 또게 박도도 좀 묵시에 두게 세시에 두게 꺄도르 두게다야 근데 당다도 좀 껴버려 두게다야
0: 레스레스
2: 띠지다다르
0: 띠득득티 어 레스
2: 블루 그린 체는 개발 그득득 여러와
0: 이놈의
2: 체는 아주 그 짜탕 추탕 제탕 또 저다고 여리
0: 레스레스
2: 근데 짜디 대비가로 저규도 저다야 믹스에게 숙청보면 몰라 저규 차라 중세기 전부 팔아야 된지
0: Less,
2: 차기
0: 检测下去了

기 교고추 티링한체 아메 올레난 체지세베난 된 상시스민 정우선전체 약등기 콤답시지 자이 당 수근의 창로럼비 띵기 방법교 계세 정우선전체 최 빌로탄세 다양 설가비 예비나 난체 리제니 신이기 리제 몸세 카디 야부치지라 아차기 주와 정우선전체 리제난 수제 야치 롱칭등기 센터서 냠치 수규 등부장시 샴리아 남아지 즈시베난 센티 센시나죠

0: 마란주 초에나라 독시다 주어 드미나조 킹데요시 독시다 주어디에게 만주미지 규림 주비어다 보모
1: 시자 먼저 직딩 감침부대야 산나게베마제 시저몽구치기 랜신데그 듬바 침부유 이내는 주어몽구치 양탁

0: 米芒朝为古这了连角色长文所他是重点米芒面刚起抢先而滚着米蓝东托叫了干度替芒座潘朱聪写把特别不明度拉特东沉住给那次浪音度去连下度铁锅起洗着南天自然天中拉年我真能够是三连接查中这段别传过的都是这些江苏小蓝图叫了干的面刚图着是蓝干下蓝东铁的米着是这类没把天啊
1: 面岗塘塔人为，你把牛角旗把它推销抓住。对嘛噻，蓝东铁热锅头从刚忙了，解决蓝锅铁不足有把它，盘着从前给忙完点。没看见去，大不得为切头，叫了冲来煮一遍，真正捏出蓝泥土，天天面岗给锅壳没着是酸了，也不多，即全国东西。连着着急，他是中药机，通全部切点。
2: 从今日几点去了？是不是他得去改变跟这把他？那我是为参与学习呢？今日他当地请去三月二十，但是不积极，冷冬天叫他没着色，进来没把他，没他冷库住宿的各个区位，邻居去改吧，点个钱不是？
3: 土豆三杯，炖鸡鸡空着，点奶茶。最多点杯，品种给朋友点那些。
4: 三角路滚对滚球。
1: 三角鸡，胖子。三角滚对滚中，三角鸡，胖子。三角滚对滚中，三角鸡，面龙。他的鸡，三十不等于，品种龙城盐城连贡，特别龙城鸡。三角团队有三。三角球队里菜，三角滚对滚中，新的是。森林姐，他的南巴村新兵里村的呢，品种龙城盐城连贡，别个龙城鸡，三角滚对滚中，新的三角球队来自的是。
2: 年少别丢嘴，这不离样子的区别，门墩，他着养茶的，他在区里居住。
1: 小了那么脆，模特姐，俺就来真生生那就是个熟人。
2: 森林姐，深圳塔宁镇三大天连街，俺们俩这就从头操作，铁锅起西边南天，森林天中拉链，我真能个这。
1: 森林姐。 年前深圳塔宁镇老当地呢，团结女秀三妹中秋队，这把决定做我前边深圳塔宁镇三大团队的两类制作创作，宁镇中间都做一回事。我这七八岁呢，他听见结果的广东新疆去培养来的如果靠组织被京东我深圳去年镇开来女秀拉怎么去那几天宁镇的团队制度做一回事。
5: 三年一部师兄团开来的团队两种的，两头配件团队团深圳现在三队团队的六家团，宁镇健康团队的六家十队团，叫你部平区团结交流等十七月不是，做出工程去推广去电报我，三年一部开来的特聚两类团，满洲去团团参加小别再个操心，团开来我了，两类参加团队成员不是，南站的马英编组团一定行列。
1: 六九三八所，村内团队铁棍来铁棒马赛，老子新旧三边去，两边团团队团队都团结了，人团凝聚点也不是。宁镇团队组织荔枝人博来滚地动的团，满座雷秀爸爸来滚地去吧，满座跟连去忙些点都动起来，地球团队特别不是。森林界，落个中间去，中山平南去，南大街里去动，中间啥子人都清晰，第一个电视站当中，孙南队的男的，人家照样我就能是。
2: 龙安镇酒席不村，老个重点去做中药不谈，托大米也不送中药，不年中药不解决，也不洗东西，通到派出所。店不送呢，长沙熊南做准，且不提长沙太爷爷，忙些点都当我谈，忙做调查切入当晚，每日团队了滚地当我解决，刚才七到十了最行，人最急了，没有搞通宵，估计黄山当地，给南塔新建南塔长沙熊南这里，西东站三头叫准去呗，长沙熊南去接南塔这里，我当年就出去日子呢，这里出动也就出去日子。 排人头签约时，那个重点去湘潭重点解决其中谈深圳重组，俺们团队团队参谋熊南山东头在解决新月。听俺老早从呢，那个重点排解决最解决个别，是俺们了他家弄南南山东头呢，南大七个站通都签约时，那个重点去追不我说。 这，两只皮件能把云头连锁当年，注意设计中年谈相谈重点解决，确定小学设计，小学系统准备谈相谈重点解决，开始谈职工创作，我不得送去算了。沿着南国山东土菜解决也行，也不是。你当去谈解决总去，重视去注意解决南国建协的单位玉米草七个个承揽土。
0: 越拖不塌，如今难过了丢丢穷月。铁蛋切记，六个重点去深圳重组，我们团结团结，参观牛皮相当团结，罗志奇、安努托、罗松奇、查俊、米切、李柱琼和他进入热到热啊！罗村重组结尾，牛皮们刷题，你的国足强啊！新元帅。上个星期，杰克杰人不坦白做那松江刷家沙西克日大吉三度，那确定着能局通关不要谁？铁西边南屯最近团结哪里？我真能谁？
1: 上个星期，那我为最著名的去做了。他是重点民主公安中你们讲的像中大重罪操纵损败主办人证多级人事都这样做法主办罗伯托第二个别人把谈判做那松江所恰杀西克日大杀心把通来念浪不是人证多级杀过把的人事都这样做法主对杀西克日大杀心把通穷爱把他爱真实下来杀民主把的念的浪不行人事呢杀通话题民主公安总长马赛，他是重点提健康松江塔，日地缩小车队规定纳税来源了，凭借安税突破突破成就有了。总共的健康塔，日地缩小车队可留吉利数千百样，特别成就是。三年级，年下来年末正准年到别，双镇南高的忙不了，是不是写下第一个节是镇南端，双南地界来年，木头节人家作业我就能是。
0: 年前，你们郑州脱单之前去越南悉尼集结，你们同伴牛州熊男团、杰克团、新疆人白熊男、长沙的熊男说，林同宗儿、苏振兰哥、陈家安、苏州杰瑞了，七点九点去吃酒杯约会，吃酒杯人来着，明晚人到不谈，来着人到别，那点给他过去送礼去，吃到这天苏振兰哥去，终于让个投入到我他。兰哥儿给托个接站了，用多单我说给听给解决了，是不是年不切不谈？卡罗娃切不接不马塞？头个那兰哥儿给二月那么拉手切过别，个单独。上个星期，兰哥儿自从到酒香去尝试给沙冈西吉单王点给给托个拉给这边来听百度，是不是能听最近听着不难的？我只能是。
1: 上个星期，年下了，兰哥儿自从到酒香去。忙得忙偏短小速写就他讲写的从这边三个细节去大王点给透过拉铁准备来点点的边来大王拉铁忙做的拉到这天忙做了相对修为他们干的我的是不是来点边个书记都就想去切断细节做的从这做呢头上日日看把日点给说他王公建议切别日卡卡萨切不说忙做的透过切别内对了没的特别我谈宋这一天，可代表谁的七八谈？谁具体是正式谈主任？也许这一届了这些三不级别，忙做了可拖把谈，多拖把主电话接从又不是。多就想去只有跟古伟三个罢了。广大姐妹了，忙边小区接到军队历史档案，当晚点开垃圾准备中这天，忙做的这边宋江谈，重新谈见了人的区别，偏正我了就对。西林九江给六八谈，忙做的通南谈，路易参赛，三米七八的七十多个人，谢谢又不是。
0: 参点六个天地，正有官队跟踪西北列车，那车站西北南端车站，年终许出所。天地列车集中这经过，你们责任来谈，是不是全国南街？你们责任来谈，不算针对哪一人？
3: 新的鱼缸品种也让鱼缸给鱼品上涨，过了同桌的年冬来点。品种的样多，不再脱尾，偏见的了不绝。中国新的鱼缸品种也让鱼缸。
4: 品种龙七年七零后，配给龙七年，他的龙七六七列前输赢。
5: 公给你在哪了？你几度写不来？早送白，七刚你不提他，大概能先给团结九组写不来？几百过了呀？家就铺个龙城三百包，那么我都输出不赢。你在第哪了？你木头在几度写不来？团结九组过给其他个男生你不？九百过了呀？那过足节我都输个赢。他第一个给九百三的。空都写呗，借不写呗，那么提来用处多呗，可等等那个那么几日，天几度个车，看说给他，因为那么当他们所说的几什么的个，都是几个讲了，出对白团点吧，点点几个呀呢，对吧对吧写不得，别啥子吃下呗呢，别那跌吧俺，忙上谈的见你。推送一些不得不，第八，忙上， 탄다 제니 투숨인 쉐바 더블야 차순의 쉐바이나 원도 이와 남당 투마 소소르 제스만 남 디게 로아 두시 투숨투 테네 두버더보 로알라 고든된당 그 남아 딜레양 두시 남당 에바 탐망에바 니기 처네 세초그제 빼지 차샤베이나 빼나 나도 야람 군남 지탐 던제니 두시인 시바더부탄 다가능신기 몸보암 세보 까보 마부제니 자외 카도 시인 시바더부 콩두샤베 베주 딩이니리야 차츠니 시바이나 베주 탐부디라 야람 군남 지탐 던제니 두시인 스템으로와라 제장 지두기 체디 두시 예배 난네 두기 숨소서 탈라야이나 지두기 체리 잡아와라 베주 니바디나 원보암 세보 까보 마부제니 자외 카도 시인스도 전에 원보시바디 탈 다 지두기 체지 자와래 세보 까보 마부제기 지려야이나 지두기 체 자요 말에 베디니니 샤제 네 가지 룽친 셈바보 남라 모두 슈에게 튼다디 카데스나 이외 남당 집에 거블야 시윤나 듀그 숨디라 지두기 체자외 남베토는 춘나 디그데 시야 남바 시유베이나 타메 남바딜레야 지두기 체지자 시엔남라 마자오 이네 통마르자외 지두기 체디 뉴베 집에 튼디 코투바레 디직레라 니네 인의 중에 로알라 캐주장 여장 레디신 자고에 니바양 요마레 시행하면 차시하면 원주 탐 덕하람 끝지삼 냥아캄 갭조르제니 링네 충원가 인시바드부 공두시에베 빼주 디딕 참말로 카데스나 두시 남당 창예배 토네 세워샤다루와라 베나 시숨세로소바 나세로소바 두시 남당디 창예배 토네 세워배샤다리 남구 가서 집에 있네 두바 있네 참말로야 두피주난예조 루두 미뉴와지기 레베나나 가르차되어서나 두시 이내리 이시 이내리 디 창에버 코나지기 토네 땡구베 셈바딘데지 박자딘데지 차되어리 제장 네 두바 이내리 제바 이내리 디급라야이나 두시 디 창에베 토네 세워탕 두시 디 창망에베 토네 세워스 나마 니 이제 나마 디니 니게 토네 두바 이내리 제바 이내리 디세 초그레시 슈에게 미유디 두베 체동에 치라가 난세 니요이 니부디니 니가로 두버베스나 니가 두버레 알 디 창에베 토네 세워디 시엠베나 차샤베나 창맹에베 토네 가서 세난 디그레 베차샤베이나 낙차암 뉴쿠암 쇼부제니 롭종기 코체소 롭종기 코체소 시에벌레 롭종기 코체 나인 시인소 세요마르발라 원디 롭종기 코체 인베 두시딘데지기 간라 두버발라 제다 태진시에베 나마 당부티지그리라 다리시에베 나마 니버디야 베주둥루디 요레스 세세체 치도이 시앤베 차샤베나 팔람맘 세람 추루제니 린당 예배 견제 쿵수 독시버드부 두리삼 수어리 후리 제니 정유미리 인시버드부 정유미리 망부 요하루와라 안수대야 빼드삼치 두리삼 수어리 후리 제니 정유미리 인수 두시 정유미리 강아 두버드부 빼디리디 참으러 가렸으나 두시 남당 장애기 메세워드부 루알라 디나 나데데베이나 두바이네레 제바이네레 니게급러야이나 남당에 망이 남바니기 토네 세초구두 슈야기 된다디예 디 나도 지두시에벌레 치다기 낭스니바 두바시에벌디
6: 新年那么做，公公上。

디 제수 중에 양나세지 두가라 양나시바 태양 당마세지기 라지리 최장 나대 체바 있는 당마 때문에 급러야 수저 추탐 양나 최장 최시베 급기 탐탐 양나시바 디 뜸을딘데 냅제 폐주당에 디니 당에 자 당마 세지기 체 디 닌드 체제 폐주당배 견직러 통구두 최장 이도를 빼베 유림 나라 되는 아주 수저 최탐 최장 최시바더부 표주 동원래 수저 최탐스 당화 때문에 자지 자베 지라 라양 양아 최장 최세게 양아 당화 때문에 세지기 자딘데지 자와이나 닌도 극견도 용구 유장 디리디나 표주 마당나 야구 두성도 그냥 가르래스나 당화 때문에 최탐 당화 때문에 세지기 자니 닌도 그 표주 당으로 와라 제장 디디딩 아래 대비나 껴나 통구도 자제 비거 룽루 셈바보 남기 대주 집에 규림 나라야 독자 나로 나슈야이 리덴 기나라야 네 지두 시에바 레 지두기 통기 죽두 시에바 디낭네 다 두바 당 텐좀 당 나가는 신기 담마데발라 속베 다 통기 죽두 골라야이나 네 모두 슈베이 리덴 치메 나라야 네 진주로 되베 체나미 시에벌레 중군 걸어야이나 고족제 모두 슈즈 유베 갸제 세모보 난게 튜도도 세나바나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족게 딱다지.
1: 디와마드 교 수양미 탕구충나 디리 학버지
2: 다 줄람조 임바인 다 소소 이왕게 좌디야스도 그 심바 쿠장체야 칼라다
3: 수줄람다 진이스 비네라 마란조 페맹게 맹주기 냠버체네 세기 맹주 줄람기 맹주 맹기
4: 카레서에나 무고방네 고미시즈데 무고방장니 뷰부 베게 무고방마미네
5: 깨뜨드니 중야게 겐조시 디나네 세단 줄람디 메랑로
6: 람조 디탕 시지싱규니 듄토 튜르두탕 니수미
1: 로도 민발 중캄 최괴싱
6: 디탕 람듄티이 덴조즈
1: 디탕 람듄
6: 디탕 람듄

0: 다디 나즈디 닝셴 차지지다 베트 수 닝괴 차지지 신데 교인데 인자 다다가 주저베네 어 디치고르 제고네 진네 따르게지지 따르게스네 따르스베네 데리 차도 좀 마칠 띠지 뜨냐선데
1: 어 레스레세
0: 디 탭시르 띠지지 마 나즈디 띠지 차 먼저드네 바체게 루통다 네고르 통선데 친지 돈저서데 운든제 따르지지
1: 차다지 요레 레스레세 로로로 레스게라 제게 토네 두스 와기라 다제네 네디 고요람 좀 말하기라 다디 그래서 고요나기라 다디 고 고요네 지로 봐. 레슬레스기라.
0: 다디 고람티 조신데 다 차라네 용고요리. 다디 차라네 용고요던 단데기 어 네도 그때 여교 공원에 있었는데다. 단데기 독신인데 멤버 메인 컵선데. 다디샤 어 딘데도 봐는 딘데 컵자게.
1: 뭐
0: 르무지야선데 가도 이제 힘이 안 고 여제도 좀 컵선데다. 또 저 여교도 좀 아니 독신인데 멤버 제 뒤에. 어 디네 인 소소선데 양장 저 주디 멤버 뭔가 춘주인데 여러 봐.
1: 저
0: 지찬의 전에야 어제 차대어들. 나한테 수수 도주 마치지. 여제인데 차다 태가 저유비 유제인데 비주담도 도주 고인이 신도니 제벌 단대기 친네 디비 나츠디 제빈 단대기 아이즈기 나츠 쇼로 봐 다디 정미고라 아 숙청버 제지미가 안 거다 고부잔네 신나죠
1: 신나죠고요
0: 딜레 구슈디 더 갸츠비 체여리 친네 디무스
1: 친네 디무스 구슈
0: 구슈 숙 체여다 야 나더라 그게
1: 요네 제제제기라
0: 구슈디 숙청버 시라요리 제다 차디로 고야서 인지 섭소 체고야 드시
1: 레스레스기라 다디 조디디 그래서 고야 조디는 차나 태가 유교기다 저와 유도
0: 좀 좋아
1: 잘라도 저 있는 이습 좀 가지라 컵다 등 규출로 된 공리야 쉬어는 시 너 컵자 기아디는 한다 로추 좀 안고 지 그래서 가고 싶어 가지라
0: 컵자 기세나
1: 안 가자 기세 주는 강 그래서
0: 다 근데 이미 시에
1: 시에싱 말하기라 옆제도 좀 있네 독시지다도 좀 강고디 요 말고
0: 응
1: 디치도 좀 땡기 수입이네 난다 간다 수는 로준 수입이네 디토리아 이세나 로시스 이네 그래서 느끼라 양지 디 그래 진행된 비교 고연에 조디 양지 행기네 고엽지 기억 가기라
0: 레슬레스 디 두스르샤 다 아멘네 춤바 서로와
1: 어제
0: 소소금이 아멘미 보고 코바노 냐데베글 아멀디엘 여비나
1: 어 기라
0: 딱 인제 지지 고연 받다 야 보고 만자한데 지도 보고 편지 샤드스 지부다한데 지도 야 편지 고야 손데 어로와 보고 편지 발 고여지지 단데기 디네 보고를 급잡게글 야 섭소치와 보고 급세도 야 보고도 파자 기억하고 대워로 이제는 부울을 급게 하는데 면출로 뛰기 또 전화죠. 간다 뒤 차다 저와 유격이 잘라도 저
1: 차다죠. 레슬레스기라.
0: 이 어디네 유거리.
1: 레슬레스기라.
0: 어디네 연지지. 슈후티 체베는 단데 딘저샤 닌지 체베나 양고요. 도스 숨치지지. 고요야 돼. 온도스 숨네 차 저지지 유거리.
1: 어 레슬레스기라. 이네기라지 근데 슈아이벤티. 아메 그래서 부고야 아무 뒤도 아무 때야 뒤 내시도 유비나. 아니 오면은 내뒤
0: 아, 다 디디 디치그리 대창부 바체 디치그로와 맹가르 대장
1: 급게
0: 그린 안에 대장 그 교회 매번데 그래서 부구들 응원권부터 딱딱 채운 거 대창 안한 쪽에 응원권이 탑시 조르디 채면 부구 집에 걸어 안에 급게 애들 디게위는 안에 디 응원권이 단데 소소한 응원권을 비게야디 아장 그 더 붙여
1: 다시
0: 그 디치그 다야 소소게 단대게 제안 이제 깨치워다 근데 임보 아무나 깨 토바 임보 권내 진짜 숙침보 아띠지야 퍼트샤야다 와담스런데
1: 디지
0: 작은데 디야 소른데 제안
1: 레슬레스
0: 보도스
1: 세상 그래서 아무 가지 디 디토르 셈레 신는 것도 와서 또 보기 있다 다 소소야 내시 디 친네 디면 내시 유비나 아 보고야 원부 디 뭐니 비치
0: 저봐 다 응원과 단대 개고를 때래 다 소소게 계속 깨치워는데 권내 숙침보 내도 이제 숙침보 예외 걸로 야 도나제지지 디스 파 참시 아야소 지리
1: 어 레슬레스 권을 엄지라게 이나 디 네시디 고연함도 못 주나 버바 샴리야 엄지라게 이비나 어 디 네시디 원고 근데 치고 유미지 아주
0: 레슬레스
1: 아 생게 소용 못 주시나 로나 시군이라
0: 다 나츠디라 원고 컵게디 다 저 벤조게도 주준충한테 너무 약수 퇴야기 답시지래. 그 뒤쪽에는 단데 그 컵 뒤쪽에는 통모대 직접 사서는 휴구대라는 쪽에 다와 당고대 직결 봐. 뒤지게 다와 당고대 직결. 니네 다와 초월 직결. 민망 채워라 단데 그 컵 뒤쪽 사서는 안에 원곡 너희들 내지지. 대장 그 뒤 나와서 당고야 며칠이. 단데 그 컵 뒤쪽에는 들으셔. nivar di chebi, lo chuyang ni nishu chi, nivar di chenpa tungo re.
1: O, lasa lasa egila.
0: Ni tuyang chi chi, di baru la, ane mi shenge, suzu di katsu le, nazi di ri goya ag jin chi, chi tang guigo oma re.
1: O, lasa lasa.
0: Di ne, ngaran zu ka tante ki, chak nam ne chunga di chebi, tang chi ne ki tante ki, din chi ki, nidu yuebe, tang uyo zi sawa re, dwa ga chi, cha da jawa yu ki, dozo lo, yin chi mi chi, tokpa che di, lakun ma chan ya sun di, zang zu chui di la, tona, yaochia
1: ne ge
0: tingi khonla se yalin shir khap za ja ya so ren de so go ya so ren de tan de ge do ba gang ba so ya ti sha gang ba chi so ya shi do gang ba ge tan de ge se mo ti su sha che an ya ti na ge sha nga de
1: bon de
0: bon ni je su du le ta cha ma chen ge o ma mi shu cha chen bu yin di ji bi ju da ya do zo lo ya yin ji mi ji ge tu xi che go ya da ji ju di zo gang ba ju ne da gang ba so ne do zo ji ju bi ji da ro chi
1: la
0: ji ji di che bi ni ya di na zhen ding zhe de di zi di qia ta bei zhen suo suo ga zhuai suo du zhe le yin jin min ji ge dang zhe cui ding ya wo yue bie suo men ga ding zhe ta di zi qie zhe yi ge xiong ge men ga suo ni suo suo ji ji ta de xia yin ya ge ren ge men ga suo suo suo ya wo xiong de du
1: si le
0: suo du zhe su du ge ding zhe ge suo ne cha ding ge ruo
1: du zhe
0: suo ji han ba jie an de qi de yin jin min ji du zhe le zhe suo qie guai an de xia
1: le zhe le zhe ge le mei duo ge cha ren ya wo xi guai na ni wei le dian guai ba tang 每次地基点不习惯了，地塘了点过，地塘没变错完了，地基领头拆新，地塘没变每次的准备领人去养面。地塘里每次就拿着早起学体验了，能不用俺做回购着点学体验？地塘让给拉都有的，你把都打起抗力去过。
2: 生意那么错，天地地塘蓝团结，难对苍木学生不赢。天地里整个十七千块南天，俺王等子拉他，总值当这个时期间，这是给不介意。啊，看着了，看着了，
3: 兄弟，表你大，真不大，已经你妈在家。中国古城有干嘞，通过拍盖代码，西罗纳。
4: 既然真你得理先呢，俺就拿错，西巴郎长，连我接过去，除了我接接接接接。
5: 元江龙青年轻脸孔，元江龙青年，他的街上面多里钱，我做个人。元江龙青年轻脸孔，元江龙青年，他的街上面多里钱，我做个人。街上面多。朝不穷江村，公看不上，他的朝不穷江村，三个村不离街上面多里钱是。天天俺村里钱难，俺们饿了他，那么谁做西北南村看你吃的需要？我里也朝不穷江村。
6: 阿面欧了西北南城的神仙来着。阿面欧了西北南城的神仙来着。阿面欧了西北南城的神仙来着。阿面欧了西北南城的神仙来着。阿面欧了西北南城的神仙来着。阿面欧了西北南城的神仙来着。阿面欧了西北南城的神仙来着。阿面欧了西北南城的神仙来着。阿面欧了西北南城的神仙来着。阿面欧了西北南城的神仙来着。阿面欧了西北南城的神仙来着。阿面欧了西北南城的神仙来着。阿面欧了西北南城的神仙来着。阿面欧了西北南城的神仙来着。阿面欧了西北南城的神仙来着。阿面欧了西北南城的神仙来着。阿面欧了西北南城的神仙来着。阿面欧了西北南城的神仙来着。阿面欧了西北南城的神仙来着。阿面欧了西北南城的神仙来着。阿面欧了西北南城的神仙来着。阿面欧了西北南城的神仙来着。阿面 lunga ki ni mu ji ki lo ga tang zang ki qi be de yu mang wu chong
2: qi ba

0: 마란주 초에나라 혹시다 주어 드미나조 킹데요시 혹시다 주어디에게 만주미지 규림 주비어다 보모
1: 시자 만주의 직딩 감침부대야 산나게베 맞에 시자 몽구치기 랜신데그 듬바 침부유 이내래 주어 몽구치 양탁베 랜디 큐네 하쿠구민도
0: 범랑게 조친디위베 삼르드 유부코레 카미 제시 라로디브치시 보게라 나마 리즈나르지 꼬까치고 디나르 친부이나 디엔디엔 라로 고야게 렌지 니도 카부지
1: 나마 리즈라
0: 오오 진행을 한 이념도 나마 리즈나죠
1: 레스 볼라
0: 나 보게 나마 리즈기 고대 치그인다

0: 아재양라군캄사
1: 범캐랑게
2: 지범모 제교세디는 강타 정외 헌리링키 카와토부유탄 장알변비 군캉나니아이는 망토에 였다. 딘제 인자이는 코요 책임계 겐비에는 안추 섬드링키 속자 동제나니아 제교여마지.
1: 아레 더체네디 헌리링키 사자야 여디지발.
2: 지 디강타 정외 헌리링키 카와하장 토부유탄 음시 하장 장알변비의
1: 군경南亚人的创业界电影所在之吧我呢南城木丁这哪里创业界电影呢杨千也然是啊你啊这样啦宽主嗯开业的嘛是跟这肯定的呢不么但嗯宽主杨一也呢开业的呀嘛是被军前开的是呢宽主的家住的呀呢先他们这位女不去的而已啊嘞宽主苏格港不的给了哦但嗯宽都是这样的呢俺去同学的
0: 昆虚苏维港的主部体验呢还将徒步游探探多云的作作且给的有的现在云在云的昆虚部地云的龙布卡图探探多云的出配云的连下八百港的亚马逊边的那部电影院大啊嘞前的推举案子公共部队是蛮快的也全部快没事去的是吧当然是父母前的昆虚苏维港部地云的快也这样嘛
2: 但第一年听这事的，这个人呢，逐步企业推出去了的。第一年来呢，逐步企业个别个出啥不的，也我上面给差别几里啊，做人不起年嘛，批注我的。前三年呢，他这个给吕布成功，吕布第一呢，还将给店铺有不定这事的。很多人呢，吃着我的呀，呢，苏波呀，吃了忙不啥有咋呢，苏波车子也个吕布第一年来，还将给钱不要打。
1: 哦，听这音不哩？现在，全球铁总他们成本很低，有比你来看有买这是吧？
0: 当然是，现在的车站买完的去我里呀的，全球铁总呢今年长安的呀新买完买些，你呢长安去玩的，老年亏了一年，地摊俺从来都不要打。啊嘞，听这音不哩？
2: 啊，这个碰不上了呀，吃完是断过。看人家这样了。
1: 我们让给他的黄历啊，送我们的新车九四年的开发大的这雨伞呀，电话。我读了。
2: 前呢，车九的呢，今年长安的呀，没西边买车，一年换做样呀，军团新大是电源的，底下的人不碰不起来给听个月。车九四年的呢，开发有些商家代表买车，出门不有些商家来得及。但前呢，换做车给也开不休息那种。当然是泡沫。
1: 这秋季去哪里呀？给不给给？军团的呢，还将钱不要打。啊，来了，谁？阿江阳啦？阿江阳啦，公司能打谁能打？你给秋是批注意。
2: 哦，婆婆，秋的名利啊，还是新月婆婆让给听个月。
1: 哦，你还好没了？
2: 秋的名利啊，恰苦的写的打。
1: 恰苦的。
2: 哦。
1: 哦，原来俺输赢了呀，恰苦不晓得退运队怎么样，那今下有我的事，听这这边了。
2: 当然，今下这呢，车站偏运队，恰苦都得来铺的用不到。
1: 哦，你老弟那年恰苦的，把土牛油，恰苦的，种不的呢，亲自谈着不是断。
2: 哦，有的，恰苦的种不的说不定呢，我呢亲自谈着不晓得。
1: 听这油我也跟前看的一难了。
2: 但第一呢，苦的亲自谈着为中牟田呢，他得交出来呢，开发新的计划之一。听这现在呢，俺最他人工的车的他们谈南山中牟田所不带的这呢，车的车库都认不清的哩。亲自谈着为中牟田呢，他。 콕도 경용앙야 공리야 포트즈마야 가져 된자 토베 누비데요다
1: 아네 콘츠 침즈탄 장외 슈디네 콘츠 피즈드즈마야 가져 된부 용예 편토 유비지
2: 지다부모 타파르토 콕도스니 차디네 도체 근데 스워레스네 나미야 포트즈마야이네 나미야 포웨 부디티데이네 스요리
1: 아니 푸르신 배가니 야이나 남이 야이냐 뭐 푸르니에게 부친 쥐터서 콕데스 워르베
2: 원디제스리 제자이는 콜뜻이네 진내이는 남이야 푸르신 니네이는 푸르키 푸르키다 코란 쥐도 제딘 세제 도제스 워리 진제 인자다 차 콕뜻이 남이야 푸르신 배급이야 푸세 카조타 니네이는 푸르게 격체디는 저와 접시라 요리 진제 인자이는 다 콘주 침지타 안자웨 주무티이는 국도 포르신베급이야 가져 유튜브에 마치 아니 파초인의 된자 큐뿌인의다 요구단 도구려지
1: 아네 진짜 힘들이 제노 콘주 중무디 있는 콘주 원내 시에는 개침시라지 봐 아자양라
2: 지 콘주 침지탄 자외 중무디는 콘주 원내 시에는 미에도 미롱시다
1: 아자양라 지난주 속차돔제 나리야 네 주시다 망고도 알
2: 만주디 나리는 사지카기 네 주 리카셰시었다
1: 쟤는 예주사디는 아주 미난 날개지시에 도리에 금쟁 가리이나
2: 부모, 잔사무시단다 아주 미개시에 뒤즈마이는 카야난키 엉복하기이는 다 뉴부조우트 퉁구도
1: 진리
2: 지 쟤잔다 심지엔 예주시에게 지티이는 아주 미시에게 지탄 하잔 잡여리 진리에는 콘주 지티이네 칠라 토부탄 이네는 님지뒤라 야 샤몽구유바 태동이는 제제도 고원이면 다 잠부 주바 된자이니 투부여지 된자인디즈 마야 니즈지디네레 니즈칸나야 이는 장두다 구도게 토지
1: 다 지디네 주영한 좀 미나나게 셰시에 금첸디는 니즈지리 된한 좀 미지리 다 잠샤유 자르엘
2: 금첸지기는 디리 태동 디만세이는 니조야이는 계단창세 샤네죠지
1: 现在提议呢的谁能念别这段吞吐语子俺们就没给了呀连队前来不要打俺的提议们是你做设计你还想讲过没着旁边人给你这孙也跟前看的呢看意思呢俺最乐别给自己给你最辛苦要着不当然是你做设计你讲过语言嘛且他都应该前戏的点不起来要的控制于呢的米勒别给自己给你呢你皮也呀推坦端节你别去切图要的
2: 但是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

0: ཁྱི
1: ལས
0: ལས ང ཚོ ཅིམ ཅུ ཐེ ཅེན ལེ སེན ན ཤུ པ ཐོ ཤི ཁ્યા ཅི གར ན ཡུ ན ཐེ ར གེན ཆུང དང ལ ཡ སོན ཆོ ཡུ ལ
1: ལས ལ ཁལ ཁང ཟན
2: ཁང ཟན ལ ལ
1: ཁལ དེ ལོ གི ཁུ ཤི ཕག བས ན དེ ཐོང ཅི དེ དེ ཤུང ལ ག ལ ཡ དེ སན ཅིན དེ གི ན ཁན དེ ཤི ན སེན དེ ཤི
0: ལོ གུ ཡུ ཅི བ ལ
2: ལོ གུ ཁལ སུམ ལ ཁལ ཤི ལ
0: ཁལ ཤི སུ ཁལ
1: ཤི དེ དེ དེ ཤོ དེ དབ དེ
2: ཨ ལ ཨ དེ ལས ལས དེ ཁམ ལོ གི ཁོལ སི ཆེང གྱོ དེ ལས ལས དེ ད དེ ལ ཅོས རེ ཁན ད དེ གེ གོ གི ཚེ ཤི དང ཐུན པ དང ཅུ ཅི དང ཅན ནམ གྱུ གར ཅ ཤེ གྱ རེ གར ཅ ཆུ གོ གི གར ཅ ད ཆུ གོ ན ལ ལ ཆུ གོ རི མང གུ ཡོར བ དེ ང རང ཅུ གར ཅ ན ལ ཡ གར ཅ དེ ཆུ གོ རི ཁན རེ ཡིམེ དེ ལོ ཁ དེ ཐན ཡིམེ དེ དེ སུཡ ཨང ཏ ཁ རེ ཡིམེ དེ ན མེ ཁ ཅེ ལུ ཡ ཡིམེ དེ ཆི ཅུ ཁ ཅེ ཡིམེ དེ གེ གར ཅ དེ ཁར སན ཆུ གོ དེ ཆེ ཅིན རེ བ ཆེ ཅང གེ གོ གི གར ཅ ki chetin da tunbe chugo nyudu yun desu nyue yun da terikesu zumi zonyi yamare sigi yore dili chongwe na nganzu shunglongwa ludu kajik tando chi bugu genyi yin wangbu gyunji yu chugo chichu yu chugo yinsi yinsu ndesu chugo dindri da tsai ma tunbe chugo ndri dandi gorwa todam chivala piki mi tanda mengyo mi loya le dengyo chidu todam chi kabu shio chengyo dindri a Quran le nyinga yuwa ma tse Quran chwewa chichi dimbu chi yinsu ndri chadi gore cha zang tanda kena ka gamlo chugo kholu shi chigyo tam ngaranzo gamlo chugo lewe mendo ta gamlo le ya jik num lung mogo si ta jik log zui ka gamlo si di rik nyi chabruwa langor nal ta yinne le kena di ta moja ra re ta moja ra kholu shi yinne moja ra na chui bre moja ra na chui du di nyung shu le 당보대 이제 거래 도덤 속 지금 나란조 시기지 나라다 한 사자 관련에 타니스대 단다 지 둘로니고도 전진 봐야 거래 도덤 속 있는 전진 봐야 진짜 템도 가고 그래 슝도 가고 그래 안다 가고 그래 조결라 길년 그래 도고 마델년 그래 십시 집제기 챌림베 쇼리티는 그래 대 당보가 좀 도덤 지하치체 드네이나 델리아 홀시 챙겨들려 라키 지금 단다 조규 척고 톱당 라키 단다 도고 제제 안다가 라키라는 도단이 여바 차샤 다 드네 조규 랑고 조규 척고도 디 랑고디 코로나 랭시가 조그마레 칼로에 땅으로 봐 칼로에 땅도 칼로에 델리아 랑고디 땅척고 톱당 라키고 라키드 가레스 델리아 뉴슈 세림고레 세림바 세림바디 개득구주디 럭규디 당아나주 대야 저동당다 자동당 시르 럭규지 동안 괴주고 럭규디 럭규디 라과도 당구께 니버께 숨께 스든지 쳐져 나주 당당당 시르 동안 어디 럭규 괴주고 럭규디 독스파도 당구니와 숨께 대야디 이는 세 당구디 인지 고래 개득거 정신게 즉 개드와스 동안 자동당 세하지 디나라 비기나라 비인스나다 인지스나 피다 알다 엔다 디다 에스다 근데 요래 어디 간조디 임비나 세니바 존의 지기 요래스 세스르스 버 제다 계란탄다 총 총세기 롱바야 친초로 왔어디 단등에 뒤 데벨롭제 나로리아 계급기 차도그 슝롬다 계급기 슝롬고 락젤 때제 슝롬고 짐바카 신행아 파르시샤유 진내 물규 물규 슝롬데 가나조 가우소르 봐 기간에 디토 초고 야마르다 디토 초 마르다 디 디카르스니 디 친주다 딘데 친주시 부든데 다 코레 격자 세시디 추주리나 피기 날로르 코레 디 추주날로 딘주네 야 개교 멤버시고 디 무주슐나 조 초고 야마르 다 비기 추주나 딘주네 야 개교이나 야 무주슐나 조 초고 야르다 어또 스티피기 날다 나는 예시에서 가르자가 체지 디나 체지 따르다 디나 시제 먹고 열등한 저 즉 차례 난에서 나다 도덤 난에서 나다 점주년도 고려 도덤서 나다 디게 능구기 지자 날에 디 조금 세우시 치고래 제자 단디 캐나디 다 걸로 시선 랑고나 취수 라기에 구구도 당 아주 능규려고 이와 저기 라기에 유디게 집시에 유 상무유나 아 슝롱아 저 초고하다 제자니 좀 마셔도 가렸으나 어 모든 중앙관 계란티 교제디 되게 추주 그래 추주 가느냐 비게 추주 나 어 모든 미자도 니슈 좋아도 가 모든 뒤준내야 좋아하면 누가 세든지 비게 추주나 뒤준내야 면적 추주인데 이는 아니 무주관 저 저거 말해 계속 뒤주야 여든 여는 무주관 저 저거 열라 무주관 저 저거 쓰고 예거 그림 뭐 당부 고도 세야디 그봐
0: 지나리야 아
2: 지 세야디 어 디나리야 디나리 저 저거 열라 디메게 가나서 신 신진게 남래 저 저거 열 신진람 안 하죠. 단님규 신도스기도 와 제가나. 데네는 아주 존의 배랑가가네 조초고래. 에디 신도 세아데 존의 배랑가래 조초고래. 데네는 아주 샤의 배랑가래 대외 조초고래. 나가 토대 조초고는 충대 대외 조초고를 봐. 데네는 정조랑갈 때 대외 조초 정조랑할 때

0: 말에 나가자데 리그도아 저다 디네 디게 조초고 요래 이네 조초고 델이야 톱단디 조교고 톱단 십시기 첼름베 톱단 디미기 토고 마데고 톱단 안다가야고 톱단 디미기 칼로벨라기 디 추고 디다 뒤베 딜 릭 뒤베 라키 디게 참베 명시 톨이야 아니 슝롱팔이야 라기 라소 토고 마데 라소 조교 라기 라소 아니 지 안다가유 딱 슝롱관이야 자윤도 아니 나네 마튼제 슝롱관 자윤도 슝롱지 찌그도레 드베나 추수 마요니 시부도 야르니 시부도 다 가네 저거나 섬 항상 마대지 아니 수수 팀님데 거와도 유르도 디나저 짐주 팀루 시제나 따고 거래 수수 수수랑가 수수 교수도 아니 뭐지 슝롱 가네 저거고도 가네 유고고도 바다 근처 시하고도 교자 춘지 근처도 세서 아 진짜 가네 양조 익선는 줄에스 제가 디토리 양조 지난 단데 다카디 키랑게 안라 매브 체제 감도 그 콜로시니 남주가 니세민도 다디트와 조초그룹에 사드네 페네 딱 직세우 팀에심체야 니야디 키랑게 계지차디 슈딩가네 안라 메타카카가를 보아토네 계세 아니요 사드네 이네니 아니 단대 토담 나로리아 안라 매우다 체 말름보다 더 좋이네 안조직 자그르나 취베 추고나 침브레 디인두 디다비네 카들 라키 인조 칼로비직 다비네레 Kurang laki di pet tsame tang chukuri, chetan di yin du, di yin shunungwa dhuwa toptan yuwa maris. Chetan, chakin chan yu na toptan yuwa ngyo che, chakin diga mengyo yin na di dhuwa toptan mev che. Ani susu kore na tang degi na dha, susu shinga na lu ge degi na dha, tati, ani pige degi chikyuri mendo. Shen, shunungwa rang na che na chik da, jirg dhiva yus de, ani chik chakin ma chan dewa da, chik togo ma chan dewa, che ma nubwa chukuri di, ani toptan laki mewe. Chik chakin diga yina, a di guay juu sinan zha, zho juu sinan zha, a di yina, zho di chogu min du us.
1: Lese lese.
0: Dox cha zhe, zhe xe shugu yin.
1: Lo lo, sepki nang sung yala. Lese lese. Lo, gyu choba di dengi yinba, ta garjaga lukta tunbarwa gyala. Da yinile, gyu choba deya la kare su su na, ngon zhu chakin mangush duwa gyala. Diga yinji minji, zi su nambi mangshi to la, ani gyu choba. Diga ga chakin chame na, gyu ma choba, dine zhi xa la. Let's say, Toshi, let's not show up. She didn't go.
2: Do you see Limpo? Mangaya.
3: Dinja, do you? Zawai.
2: Matu, Shunglam to Korean New Tele get the Midonga Tang. Kori Sinchi, Dolam Misonga. Chara Tongi, Kori Midonga. Kori Tonga, Sim Mingwa Ji, Chiguni, Kegang, Sintu Chimpushi.
3: To Gung and Tu. Jim Ju Ju Sui Le Song Zi Xu Ne Zolam Din Jia Tang Ye Re Ju Sang Le Di Ne Zolam Xia Dong Yong Wa Chiu Gu Ge Lin Qie Di Din Jia Tang Din Bie Ju Xu Kor Yu Ji Tu Mong To Du Gui

0: 실실 교지 충중 람파른 예투 강충양
1: 딤주 태제 레젠디 케게 귤미 람초인
0: 다르키 센시마디니 변조 롱친 년천대쿠 표게 롱진키 딤주 태제 시베 레세시
2: Lengya nambu tsui mu tui jie yin de Pyeongchuk Longcheng Yancheng Lekung Pyeogwe Longcheng Ki Jimchui Tiaje Xiebe Lecheng yin de Sensei Nangyo Ya Ge Shou Yin La Lecheng na Shundun Yun Nambu yin de Longcheng Ki Tiaje Kawa Angchang Di Lewo Ge Gu Chi Chu Ge Jin A Dun Dun Gu Ta Chu Ge Sung A Ni Chu Chu Chu Ge Ni Gu Lewo Ngang A Ta Chu Ge Ni Ge Chu Dun Dun Chu Ge Jin A Dun Dun Gu Ta Chu Ge Sung A Ni Chu Chu 初期你给来往安安他初期你给初顿顿体面以呢呃邱英奇地归托了呀查着连接水贴个切这个功能的真实了老感兄到了但他我就邱英地归托给查着芒果气气你给那个他的作用能行呗来真的切这个能顿了呀但是呃嘎大的他能行天面 대자 먹었지 고나샤라
3: 로로 도전나
2: 로 근데 단데 샤바디 옐시아기 긴세제로 하겠라 근데 자조디 자렌디 세브슈 주모소 인간한테 부티시나로나
3: 아 코란디 니도 니스텍지 모르디 다 게디 기르죠글란 거 있느니 아니 러시실 테즈르 지 세베 젤이야 지 숄레 딜렘베 젤이야 투사 니도 니슈츠브디옹 다 코란 니도 니스텍지 다와 그디나 디나 체민도와 다 니도 니슈츠브디옹 아니 그때 다왕아베나 템도 간죠 이나 니도 니슈츠브디옹 다왕아베 체부숨조 소지고 공기 님 급주 나로리아 이 자매간 자국이스
2: 레세레세
3: 로 축축부데 자매간 자국어레
2: 레세레세
3: 어디리 그때 코란한테 주길란 거다 이제 임비 있는데 아니 로 당분에 롱아와부터 톡 토고 제제 템도 가네 제 안다 가네 제로 당분에 나와부터 로제제 십시 십지 때 자매가 자야 제 롱아와 유엽다가 아니 가르스는 롭지 롭지리야 십지 남주레스 세상 아무도 이날 표정 어디 가르님이 주고 있는 로드난도 인지미지 캐나다 개주 인다나 주기니 보통이 저도 직계비 난고 인터링 주기인사 디 인지미지 세 세고도스 지나 디인도 디토리아가 저 직디날 직내 출고 표정이 응급의 체진 마튼 딱담 참여비 니네는 직 주기디가 있는 남주 주슈 나야게 전제도 토비니 봐 제단 딜이야 십시 십제고 토덤디 대배이나
2: 정말
3: 만자베디 토덤 요레스 세신 토 토레스 제단 딜이 디토라 고랑 또 슈그니
2: 레세레세
3: 레세레세
2: 자라데 파데도 차임비긴데 다디 진 오이왕 개박 더 슈크 첨부 쇼도 와겨라
3: 제제 고랑디 로추 다 주상 로추 리디 로추리아 야메가서 주체 되네 로딘바 키게 테모가 로케바야 쇼레 딜리는 줄에 Okay, Okay, 아니 로르레 결급 결제 모르디나 야메가르 자규르샤스
2: 세단디
3: 은첼륨비나 아니 그런 모두 배주 나야가 탄데 팀로 나도 스코에 대어레
2: 레셀레셀레셀레
3: 도체나
2: 도치라 생겨라 서로 돕겨라 기 자돌이야 체이 구제 인간나리야 인타분데 도치시슈 이제 소나샤라
3: 홀로
0: Shuki, Ursinchu, Yang Taki, Lamniji,
1: 下草为陈菊铁，人以为叶木银。
2: 他的业绩三星不顶呢，平均农村年成立空，覆盖农村区，占据天津西北两三十。
0: 我推荐我这里真想要用的个熟人了贴着卡巴安装的呢出街清啊顶顶过他出街松啊你出出出街你顾来光安啊出街你街出顶顶这跟着用的龙真气贴着卡巴安装跟着大家龙真气贴动列车呢贴个熟那熟识了其实查到你跟着那对于那边呢贴个查那么的亚大家切这姑娘的嘴巴了老严兄到了那当的矿里亚基，查出给准备当的就吃完是完了。他那先贴着卡巴安装，拉索贝进去，给那个车顶当端过足。

0: 안다 파주지 장마차 제네레 단데 갤라 송베지 코림 토담 소리 친제 디치 장마차베 두루디 지 장마소가 머친비는 꼿치 꼿르지 가르치고다
1: 다디 인더스레 그 비게 담아디 샤차베 주고 무관다 견제 열어 봐. 견제 정무관을 내가 친이다. 무난히 못했다고 님도 지금 고려 도덤 소리야. 못했다 담아 샤베 둘루니에 우라피. 둘루니에 차네. 아니 디버루리아 빼는 롱에 담아 샤제 무관을 불러자 소유나 롱에 맞친구나 롱니즈나 못했다 중고 캐비나. 아니야 비게 고려 도덤 소리 진짜 못했다 중고 일레 무관 진짜 담아 그디 견제도 제워제. 제워제 신의 고려 도덤 소리 비게 담아 제워제분이 단대 담아디 디인 찾아 비게야 디 아니 템도 교로스 찾아 둘로 니가 두줄이.
0: 도시
1: 니줄. 다 이내래 담아 조수 스디 가르치는 무관 응우이디 제 차장만 쇠사스레. 이 쇠차도 아니 비게 무관 미디 야면은 코란주 장무 수배 쇼리스 구구로 와. 야면은 코란주 님도 윤구래. 현재 비게야 고려 도덤 소리야. 이게 가르치는 담아 샤베 둘로니에 비게 마 고가 도 장무 소르마.
0: 레세레세. 레세레세.
1: 레세레세.
0: 로로 도지치.

0: 알트리 쇼아첸다 이게 이날이야야 답디오 십수시데 답디오 나려야 마셔브 치고야다 뒤주 인제스 이미 이날 차켄 가르 상국 유메
1: 제제
0: 이날이야 고주 지단날 카레카레 제국 유메 딘제긴 날 공부 첨부 숨 그 소르치 보고 유 이날이야 탑시 근데 제국 유메 지로라기 근데 이미 라기 엄마 근데 이미 이날이야 아니 파르트리 쳇딘리 뜻다 소딘데 도스체트리 쇼 이네트리 뒤주디 도스다모소스
1: 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塞来 참대 마주 롱친 듄키 생겐용다 타나신 차조 토기 차조 용키 마주 레센 센센담바 규치투 니윈데 그린치 쇼이 대단첩치 남발랭기 투탄 남북군도 짐주 된자 태리야 다시 토나는규 최고인의 쇼이라 남발랭기 스튠자고 나나츠 사고 지면나 야야제 쇼치 这是第六。

0: 탄더니 비징키 추즈니 슈딱다지
1: 本教龙青年轻礼物节，推荐龙青年。看到本教僧孺娘家的前书记。本教龙青年轻礼物节，推荐龙青年。看到本教僧孺娘家的前书记。
2: 생계린계 공감상 대련의 변다 선배 최니슈 니치마타 지능 앞에 최고 레사뱀바시
3: 텐디 레체나 수규 낭튼조니 중앙기 인캄 코리오 송교업 다시 저슈 구이롱청도 라사 척신 다시 척순기 주장 예동송타 주장 宣바 구판기 송谢나오타 왕준정기 저슈 구이롱남외골
2: 배시외 징지 다니엘 롱어 딘지 텐아코르와타 Sobe jaglam shardun tumne longa nishu korzamsu. Diga legungi sengyuru cheche. Pege lamgyugi pukyuru sarba sheba gudu shunne. Sargobe pedo gobe lamdi kashi toa gyardo gyunne. Tirebgin namba saba ngambara chagyu inbe koro.
3: Ninja chong yiki, kongwo losim jikdi chedi, juchu lekstangne, ngambi kuidu gyor betab hurta chebe gor.
2: Lasiye chukdu chisun kuygi chadoa kele todam malana shu tupgin kele tomati gagwe tatum malagi chengzin tan didu tupi koro.
3: Datang penjong chamdu nukyo zangme kurkyo nyamsu dine ki to gubti to ne. Pesharlu gekab rinbe nukyo zangme disi dagachiri ki lecha zogjun chi gyok chinba chunbe gor. Shamla lechengki nangtun shibzhinam senro na.
2: Ndigile gune neji besi. 당기 초기 니슈부터 당기 금 니슈비에 중 창종 최조 카기 공된 라다르 튕규타 창종 최조 팅시비에 규디 튕규 진년 시진핑기 개감 시비에 공부타 지급수지 시진핑기 가교 개진 다 가진 개진기 공된 라다르 차지 당중앙당 제시 지급강기 초진 톱규 금 니슈비에 중앙 개감 구류 송교 다시를 내된 구리 초중기 총두 공된 실샤 중앙기 개감 구류 송경 다시를 수중 주바 예자라 표도 저수 제디 개감 구류 송경 티에 다시를 제규인 부세 지능아비의 제군이 다시를 저수 그롱 총도 라사라 초신 다시를 조중기 조장 이동송타 조장 选바 고풍키 카소소라 더시 레드윈티에 송시에 남아타 랑경정 등위기 수지 왕준정기 저수 그롱 남세 이동송키 罗顿西进平给苏新南为党中央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 中国中央给全国出席前年全站中心，正值北京东军的中国陆军停留建军运作开展时，人员出动，人员人力拉别，身体点不足不谈，拉连打连，天津特训团，天宁局的教育车队车队。 天永东堂包装永东我将家给潘女永啊借了托永隔壁当托给俺们店家送借店不说他永这撇给东月情侣陪我切过些对不他切不起多我今年人给永这撇给东月切不共给人蓝堂列队做三百多段托陆队西进兵给苏新能源当中央给给俺们西边做共车给了通哈站清不那么他特具切过一段年 铁路不撒巴当，杨兰不撒巴拉，边角当几座撇开永角的桥用中这桥脚土地，再度点别中国中角的断脚的开凿电脚。中央机关可有松脚大些的车脚呢？机关书记习近平公安面车脚当公安面规定，公安面规定当接给这些三级开进他，永角切到开进些么谈？习近平给机关西边广播拉到断脚切别，去上当冷路的跟送人。 几个书记习近平给大些的级别，各级路子一趟，各级退了，各级路抢断一趟。断脚七角那年，各级党各级开进入党这么难的，大些的来断了脱别，凭着了顶着抗力那么谈。 당게 개감 구류 송겹라 다시르 제비 레드엔 라고 체규 경경다 슝뉴 겸네 무튜디 다시르게 제디노베 네버던데 겐딜 넘로게 나주 탐부로 송토 당 중앙기 개감 시비 조경 제비 특주 규제 락린 등류 체로 동괴비 내수 나오다 세륜 리창타 세륜 슝바 띵슈 향게 장 다시르 레드엔 라 랑자 카세 된여 접시기 중년 아르웨 토로 당디 당계 초기 니슈바타 당계 금 니슈비에 중 창좀 제조 가게 공동 라다르 튕겨 타 창좀 제조 팅시비에 규디 라다르 튕겨 시진빈계 개감 시비에 조경계 공바타 지급 수지 시진빈계 가괴 개진 타 가제 개진계 공동 라다르 튕겨 제제디 규공 통영 폐계 다 뷰다 공비 용교 군대 단년 변조단 지조 폐계 동교 정조 초교로 강조 치토 개감 크루요기 뷰체 렉처 응세 퇴부 용화타 제비 중국 준교로 피림 사바케진 템바 제괴 시타 예동송기 중앙계 개감 크루요 순경 다시를 야구 제바라 시진핑계 개감 시비에게 공발락다를 퇴교 제규티 첩시기 레겐 개진을 주어타 지겹수지 시진핑계 가괴당 가진 개진 퇴교 제주 내가 개진을 지니 개감 구류 순교업 다시를 내게 수위 제발 락달 퇴교 체크신 양답비 시드윈 레지 도주부탄 락린 달디 미마 떼워라 진규 균총타 균용라 샴디 수규 균총 규공 다와 균총 내듀인 진조단 냄비 공시 균총 내비단 체리 튼바 팀당 팀바 제 용규 균총 제 천년 변조단 지조 폐계 동구탄 망조 기연송 개감 구류 순교 제 체크신 다시를 제외하라 조년대 시진핑계 개감 시비에게 공부탄 지급수지 시진핑계 가교 개진당 가진 개진계 공동 락달 퇴교 제주탄 당중앙당 예시 지급관계 특주 규디탄 팀루 팀수 퇴교 제주 박조 과규례의 피림 변조당 지조 폐계 동교를 중재 초교를 용화 제교 팀제 토쉐탄 天云교를 대비 군대 단년 토니당 모지기 남장 예유 千年 락련 다워라 강과 타지도 제주 리조나 신탄 초 자당 제사지의 유공 주경탄 개감 숭제 개진 조준 정중 숭교교 숭교탄 라서 개감 숭교교 타지의 춘진 리기 더자 숭교교 제주 구류교 멍시 제교 조준탄 구류교탄 정세기 매대 구류 주디 제주 Nyekro-tang lak-duen du-nyang-ga chi-we Nyekro-tang-si, e-duen-ki-ke-nyi-tang-si, ji-we-jik-li-tang ji-we bak-zwa-ju-gyong-jie-chi-ju, da-si-ri-chi-ne-jie-chue-bi-ne-ju-ju-di-tang, puk-bien-lam-su-dun-ju, mi-ma-gi-lab-li-ma-we, gie-gam-kur-yo-tie-gi-ne-duen-tang-ne-duen-si-ju, gie-gam-kur-yo-sung-gyo-tie-tang-si-gi-gi-nyim-kur-tang, lien-ne-jik-la-gi-nyi-kur-lu-tun-gyo-chi-ju-so-la-to-gu-ru-chi-gi-yue-chi-sung-si. Wang Jun Zhengki, Rekoro Sumbia Zhongyangki Gekam Kuryo Sungkyong Daxir Chibani, Xi Jinpingki Gekam Xiebe Ge Gongpa Lakdar Dingsab Chibie Xiebe Laklin Tan, Dang Zhongyangdang Yese Jigipkangki Tepju Guiti Tungyue Chibie Chetup Kejin Yin. Njongyongki Rungka Dengwe Tan Si Xiong Njeyue Chimba Chieki, Xi Jinpingki Gekam Xiebe Ge Gongpa Tan, Dang Zhongyangdang Yese Jigipkangki Tepju Guiti Lakdar Tungyue Tajikdo Chenian, Dengi Nige Takju Rengxingki Tungyue Lakwa Dingsab Langdi, Doshishi Sabdungtang Dengzuishi Dendong Sungkyongni Tuba Jie Chetua Pyoge Liedun Gorgi Jigabshuji Xi Jinpingi Gagyu Kejintang Tuyrab Sabye Dangi Pyogyong Zeju Lakdar Dingsab Chenian Cedui Chipsigi Rangdua Tang Samlu Rangdua Chajugi Rangdua Jigi Tuanian Dashila Xuanti Chibi Liedun Yagbu Zubatang Tuyrabshi Jigur Tungyu Chekara Yegabgi Gigam Denja Sungje Guntui Dengbu Zudi Yegabgi Gigam Xibi Tosa Zudu Chegu 개감 구류 송경 다시를 제수 내게 규디는 년부로 신년 내주 년생탄 제시 코딘 퇴교를 계승 더시 규디 제지 용자 소 내둔카 야구 주디 다시를 내둔 데라변년 편제응의 퇴투바 제거 시송부시 정두토 거풍기 다시를 쇼한디 야구 千年 다시를 치긴 규디 제규탄 제지 용자 시림기 쿠르부 양도 댄디 동규 소아티 랑자 되나오 마세 다시르 촉중기 구무용기 디람 랑자 냄부 송니 다시르 차유타 제조기 더규 당린 차규인 시 송버시 중앙기감 구류 송경 다시르 촉중기 구무용타 중앙기감 구류 송경 다시르 레드 구지 촉중 슝레 강게 제유미나 별랑경 정기 제유 구지 루튠소 총도로 슈부타 서괴 당 총결 가게 등시 구지 루튠기 냠람 총도규 총도로 수슈나 옆시
3: 원체표도교발철리양살마오타초롱토구소유야표교바우츠강에타니근나초케세체네슝람데부수유표도교세람토양야교분이전수치부신라랑린치부시간이표시외진주당내로둔주동호와타초배자람샤동톰내로니슈코웨참티티리내송편전롱티니치리군티편전선주냠자리체나선주치구치제표교름주키포교사부시바구디슈내티낭사르구베스천타청운신장윤난제스규디순냠퇴부통니통내뒤럽진남부사부문발차규리티링원라둔규니위럽도초에강종서시치도시부슈인샴나티고르키선교세로낭신장유田总普鲁崇祖尼培育包围温月家校等等其次引不他四川乐山海棠汤清铁挺人名了乐山吉林西部个月提二尼培育包围温月家校等等其次里从文四零尼给人这列国古业错被熊狼铁国祖司引了三个不他定期整体等等其次养言记录江东古兵阿主流到我孙班中国密码精准马铁其他曼谷那边、曼谷西边、蓬莱主席、赤霄西主席，你去大学教堂里坐住去。云南新疆、大理、别的人用去和青总去新屯重叠托家头前线。第二个批人即对地主前去拍土脚皮，拍土脚在南西南三个月刚汤马脚的，各梯队密码精准马去拍土脚个皮，各次冷波七成前线。康中社对普军员八年前不谈，虽然退步一切同年，实际等于零余不离。王长安跌入矿路第二屁股月，矿里马的作业被突进被检查时阴性，罗顿住他的矿，矿四川乐山内乐业龙街前的普的屁股。听见马的作业被突进被检查，王长安去，他们做操心车间，俺做枪队确实原因，各地队该用密码了，精准套信仰。拍密码的特通金柱透明，拍了金柱马当起，俺最灵验立柱透明机送不了。从我心情快木重开，马滚头俺吉林去三只吧，彩礼离开。蓝天局内拍的剧本，满处吹过一雨样，三不一个就是抗议面面。况且要么俺就出租他去多玩呢，三不提家玩，人吸住过我他，当了剧个蓝家签约。文章提特别感谢七位参与我，可能去他是派蓝水呢，陆续替我在队员接送不了。新疆游客任永忠、于田总委当地陆续三年期，南县新竹所以所长周涛也，各梯队主处级别退役兵蓝参谋区开会，团员到我接他去，西南平江我的社会头教育接送不了。云南新疆贺庆总委当地陆续新竹抗议主任焦兰瑞克。贺庆从去忙忙去观察了点呢，他常送我他，拍戏为金州投票，来给拍南为陆剧贴，俺从南面落了点波研究人士送回来。这当国标我做我记录，记得我被七年送年，中央密码师兄他拍一三年师兄女娃，拍戏为金州穷头过去，吹断了我是明代国内，拍了戏为金州头吧，我们这点别国内吃不着吃不烫，抗中三度第二，错我三百六七六里头，绝无错余不离。拍图剧本各自成为江南区密码精准马克拉什南塔托内，先来塔为各度娘图塔，先来塔为随身切图吧，先来塔为吞之切图吧，先来塔为马特切图吧，先来塔为雷吉布图杰吉国内，拍剧本热皮人都对不塔，今年各度都没照顾他，明年七月没照顾，明日前辈别准切吧，忙忙经常接单子哇，明日吞之舍不杰去，南年去人都对于不哩。三个月把张世林去，老段就断了一口。

0: ཁྱི
1: ཁྱི དང ཁྱི དང
2: ཉི་རུ་སར་གུ་བེ་མང་སི་པོ་ནི་
3: ལག་ཏོ་ཁ་བ་ཡོ་གོ་སི་དེ་ཅིན་ནེ་སི་ཐ་གེ་གབ་སམ་ནུ་ཐ་ལུང་ཅུ་གི་ཁ་སབ་ཡེ་ལག་ཏོ་ཁ་བ་གི་ཁོང་ཚེ་ཐི་ཝེ་ཁི་ལེ་ཉིན་ཁང་ལ་ཕེབ་སི་གེ་གབ་གི་ཁ་སབ་གྱ་ཅིང་ལོང་ཅུ་ཆེ་ཆོ་ཐོ་ཤུ་ལ་གོ་རང་ག་གི་ཅོ་གུ་ཐ་ཁེན་ཅིན་རང་ཅིན་ལ་གོ་ཤེ་དོན་གི་གི་ཉི་ཅུ་ཅོ་གུ་ཤིབ་ཅེ་ནང་ཐུ་ཅུང་ག
0: Shurze long su jene tia dong yin lam kang dir si cho. Kabar ta zhe ye yang ri zi qi ri ji ge zi cho.
1: Wei, bian lan, ku zhu chui jie chuan la xiu xia.
2: Ka ji bei, zu lu bei, chu zhu yao xie ju bei.
1: Ah, di.
3: Kang yo yin lam kaba dong dan yin bu di cham xiu. Zhong ge gu zhen ji kaba dong dan sa ba, AI kaba dan na ti wei wo zhe xie.
4: 센조링교공감사 탄드키네 한디님의 총례 변조롱친 연천대공 폐계롱친기 성교로군두 군총시배 지지리천세남바그스쇼 만팅디리천연준바 등질람이라
5: 생랭계감사 나리제연준슈겐 등질린조이 팅디의 생교로군두 군총시배리천나 남바소로 저튼조의 치다타 생교로군두시배 난쟁카니 지지슈유
4: 센조링계 모일러 남바소의 저튼조의 치다시배 난쟁신신나로
0: zonye qi ge nyam nyong ta bi qiao di bu di ne qi zha se bu qi
6: san qiu ru gun dui gun qiong li cin qi jue tian zuo yu qi zha nang qi
5: san lin ji ting di jue tian zuo yu qi zha xi bian nang cin na wen le nan ba cuo ro luo ge xing li se xi qian bu ro feng qiao nyam nyong lang li ne min da wei guo ji chen zong guo jue tu sui zhe po ba kan qi sim ji du ba chui song xie ke ba xing nian zhen xu yin
4: 新竹林街今的西班儿生日总荣祥图级别热度协进冲的冲催冲促无缘连看起主人明马次林起孔德牛背熊烈康图绝不谈熊烈康提强卫素恰苏么冬至康熙一经为塞退不起吃玉皮主人拉亚皮谈为了随着破不康熙年卡里松若西冬至康囊老冲起日生日总清金局荣清金所以所长孙南多季恰当家年恰苏么破不康路不离 密码次令起插手座机插提浪的护盘东北机了孙南多机仓面团大鱼翅血不糖业界也不血板各自学习饮食写不及恰苏面提醒去东北国促行密码次令起看个下降自车南无与特东久没得重温村三千千不多了俺出洋咖喱咖不多接写不及
7: 田大地他略到我唐不内居归地荣香起跟真开来西起冲得冲出堂彭马东林起看个下个天重催娘地浪阔总是堂康不堂这娃月不堂铁落日彭为国吃松就赢不及蒙为科儿就切高为王起起来给团员人不蓬为这米重催娘地给自车南为他们没不堂看见南卡切切别土高独立不堂对内与没从恩凑千不郎月不及
5: 孙南多吉接近地团战需求车马接巴拉我拉车尼个拉车苏马家的研究人员控制设备干年年巴里克来吉跟苦为年主我马设备的克来年中老路门中我拉每月卡汤不月巴里彭于追队没把点年民伊那那个不为忙不停着追头把民度铁当切记彭于多站拖茶度别看见母腿脚巴拉女秀钱不多看见拉得了切具体他这里 wen jiang ke le la ngun zhe gang ye yue be ngancho chwa nyi ke thapsi chena tikham she suenam toji shueshur tu changmara mutu chaluk yobari. Don nabu tunri cheba ne gogor che di nyingdam shuebe para chuzhu jiktan cheka tsam dumdi chirin cha dungshuro jikchi nyi tu ngang tamse bi ne thara chwa nyi bi wara ngui zin jiktun chungwa di kele ki ngui la mingui thapso che ne teng jikla pungu goro tisumchu tuyoke ba ta chungu tre charchi mutu khenja chukyu ta 내주르싱니 봉의 착양탕 자자동규리 주시 디다라 체네 탁주 체신 편주와라 라바동리 체베 급들이 쇠남도지 초니가라 카다 요바리 망초 용도 요바티니 난초르 이제 첨부 체바시그리 제 쇠남도지 난초의 전부로 내린 체단니 차수모 퍼바 강타 쪽지지 헤미기 셈바직지에인 시에시바리 차수모 퍼바 강기 둠디 체단라 탑시 시 요바데 차라디네 셈발회라 법규타 차라디네 주신년 봐 차라디네 내루쉬 봐 차라디네 주든적과제 탑시 시부대다리 탑시 실라디네 도다 초니뷰 개와 토르네 심기 두바제디 제치심추도 둠지기 주든라 민다 괴바리 차수마 포바 강기 김장망부에 된다 둠지 제신 다자 차수마 둠지 강티 산에티게 망조 주 심난기 내루쉬 사식도 교류 생리 정도 차수마 포바 강동체 동반이 조지타 제원이 심지 두바 직도 지원이 메심 제인
4: 센조링게 콘러 남부스 센조부티니 로게 성지 스시 첨부 봉초 냠뇽라 리네민다웨 고르키 친좀 고지투 스웨처 포브 칸키 심키 두부 최송시 쿠브디지
5: 생글랭지 샴라 남부스 무투이체 참도 총기레 조강종 중링샹네 흉가 총조 파르키 슝람레 망초기 초규르 렘부 양도 침베 고르키 첸좀 고주토 슝람 샤르동토 망심 데라크 제바티 세나유바슈
4: 참도 총케르 조강종 중링샹 흉가 총추 유미 도게 정킹키 소진랑코 치제 티당네 슝람티 팅탕부주거기 넘버 타창 이라 세부니기유 태양 급티르 사르투딘웨 눔나람토 랑코르동드 콩라 로디파비기 촌난싱 랑기충 머시티닌 탈춘진 켄탄 체켄메라 타나그 수슈켄야미 웬양 지단키 니무티르 지리숨주소니 차구유베 중린샹네 쿵거총쇠파르키 슝람티 샤르동토유 도겐웨네주나 닌티니 지단시 디네민 대신베 로니 하잠링 도게 따도 렘통 티규네 제도타 아담 오기유 급티드 티가 티드기 킹베 사드 람시레 메바타 닌크 체체웨 렘통 시기 쇼지니 게몽우추 양로 인싱 렘통 티 랑코 편준 토드 시나 하장 침부유 이나 타체웅 교르놈나 슐람테니 모이뇽바 멜론 더부시규 람디부차도 지원이 조강종 노규청룡크위기 미남기 폭착배 등조시리 조강종 디니 초회사퇴 샬류치규 리규기 디와내신 개몽위초타 저추 유초제 티내규규유바타 찬용서포 미솜돈 등경업주신기규 테르 리토신 양사와타 롱슈르망부규 균도니 지루니도 니서솜르 다와케브네 조고초싱 닌테 알레트위체 카탕부 레유도 레싱 증겐 쿨켄 쳔베 락제 치모츠 디가르 람소와타 종치 람소와니 디네 민자와 세부토기유 서시 케차기 서규토 알레체바니 도프토도 메도고와다 갈레 하장 쳔부유징 사고스타 살렌서 시가르 덤접두루 두지타 추비유포 추구시차체네 긴캄냠신키 사차틸 돌규미포와 체유 원양 가치치웨레 차티준진 당다 산네티게 신조망초러 나르충유메베 고급시 톱진 조강종키 참도 총위기 버팔치톱주 퉁균네부체네 녀도니생얼러 남창기 레고갸토조춘 짐지겐나 산네티게 신조바 갸탕업중어추 조중키 레가르두바타 라차고치 숨주소지타 녀돈제 태당 퇴송 사차티게 추체타 직체응외로 조준토 제유진 고추추고타 슬루추고 시르둔랑코 겐진추고소 직체레바 조중고치 숨겨주민아 제베 람지주네 유지러 구치체바 응응교총유
5: 타자 림시 슝람티 초롱기 유네 링도 텐유진 태양 슝람키 싱제라 미 숨상아 유베 제주랑코르니 딱다 수르네 동초기유 슝람 툭제라 당도 툭제 리미 니슈 유베 링중키 제도 등이 유바타 대토 Tukzila Limi Nishu Yube Ardam Tang Chetu Jima Ding Yu. Tene Yang Tieto, Tukzila Limi Nga Yube Ngujuru Numna Dodam Ding Yu. Kaying Ne Dedu Shunglam Tini, Tergu Nabushi Tang Jawara, Yemung Yuchu Ngone Gyang Tu Sing Yuba Tang, Rewe Chosu Tadurdu Nebe Chongzuta Jigdu Jiyu. Yundu Ni, Rimshin Joshin Yuba Ti, Shunglam Shardung Tupji, Chado Ne Nyube Shingju Ki Lulari, Ji Mishi Ki Kyunga Chongzuru Nyorje Guruwa, Doge Tongxing, Shunglam Shardung Tupi, Jagi Langkuro Tegara Chongzu Ulen Tu Tong Tupji Yuba Ri. Yunzu Langkuro Yungwa Tang, Nyurub Chongbe Langkuro Tang Ne Gunjum Duwara Yungwa, Kimji Gogara Nyurub Langkuro Ki Nepa Tsep Jiwe Genggun Tegara Miangang Tu Jiwa So Ni, Tenga Semiyule Deba Shik Rangari. Yinaang, Jirtang Ki Shunglam Ti, Chongzi Chongmi Yungla Chowara Rimki Yundu Tongxing Yuba Ri.
4: Sengilinke, Kunle Nambu Tsui Senchubu Tini, Chamdu Chongkir Zogang Zong, Zhonglin Xiangne Kyunga Chongcu Parki, Xionglam Le, Mangchogi Chukyu Lumpu Yangsu Qingbe Gorguwe Qingzong Goju Tu, Xionglam Xiardong Tup, Mangsim Dilukui Jibdiri.
6: Sengyu Garzo Sewe, Tangse Yigurku.
7: Yangta Sechu Dewe, Gyanyang Yigdiku.
6: Mangzui Tone Lingwe, Mangsim Gibuja.
7: 초외 님규를 면배 꿀새기 토라
6: 다득히기 센시비디니 편조롱치 년천리구 회외롱지기 상규 초두리체 상규 군두 군중 시비디시
5: 생일인지 단타치네 란데님의 총네 편조롱치 년천리구 회외롱지기 송가라 칠람규네 센시바티니 생규로 군두 군중 리젠 시비 치리리 젠티리 nga li zhen nian zhu shu gen tian zhu lun zhu yin Shamla namba tsui mu tui xie, sen gyuru gui tui gun chung li zhen ji nang chen, sen gyuru gun tui xie ba ti, sen nang yu ba shu.
6: Gun tui sen gyuru ta ye gya su li, gun chung no hu lin li, kie le bu.
7: Sen gyuru gun tui gun chung li zhen ki, sen gyuru gun tui nang chen.
4: Sen gyi ling ge, ni tui Zhong Gong Zhong Yang Xiong Tun Ting Tang, ge si ji kiu kang xiong tun ting ki, zi du dian bi zhong gu zub zhun ki, pen zhe ji xip qi tou zham xia, xiam le ti guo ki xip chen dang tun, dian zi lun zhu lan ni leng ge cong zhun neng ge zhi.
5: Nie qia la, zhong gong zhong yang xiong tun ting ta, ge si ji kiu kang xiong tun ting ki, zi du dian bi zhong gu zub zhun ki, pen zhe ji xip qi tou zham ba tang zhi, da du dang ni, se gui ka tang di zhen ka ki lak da ran nian bu qi gui bi lang jia duan xia, zi du dian bi zhong gu zub zhun ki, pen zhe ji xip qi tou na, ji xip le duan ti, Chumze ngui la zikchin ta, genzhi kukiru jiegu chikyu tajung che di, yang ta gui sidun leji dawa zuba ta, lakdara chibara gundi dangne, dang zhuyang ki jengam shibye zukyong ki, tabju gudri lakdara chishu chiru donggui ba ta, mikze ki chokdun ta, nedun ki dunjo tajung che di, mima mangzo ki ling mawe jengam kuriyu ki ngui se tuibe nedun la mingne, bakzo gokju ki gagzui mokta mutu yakbu jakwa ta, zidu denbe zhongku zukchun ki mikze legen la mingne, Gagze Rengxin Tang Niji Rengxin Ki Jieshi Mikze Sui Di Zonai Tiapgung Tang Gagze Luzi Timzin Nenbu Che Gui Ba Ta Jek Sui Tang Chim Sui La Si Gui Ba Ta Mangzo Di Kelin Tayong Che Ba Ta Dang Neng Gui Ki Jiyu Chim Sui Tang Gengam Kuriyu Ki Chim Chung So Jerim Ki Langja Nenbu Ru Si Gui Ba Jieshi Che Tang Tang Kurim Chen Dian Du Dong Wa Nenmin Tang Chen Rik Tang Tuin La Ngui Yu Xiong Zhang Che Ba Shirim Ki Kurbu Yang Du Dong Wa La Zik Chin Che Che Di Jizu Ki Degu Nui Ba Dong Gui Ba 接续了电呢，来个主播的工地动画，他用切把它。接续了电呢，健康苦肉去，不再来速动画它。这又来电团结了工地动画姐姐的健康苦肉松用去，跟着难度动个把阶段下。三个链接，推荐唐伯罗让业绩来利用去，持续了铁个了马脚姐姐，推送不来家长阿堂城中西爬下。上了提过去，难度是不？电子栏目栏呢，连接做了我这两个。
4: 新竹林街，你查尔给客从东部谈，给客青木局给东街给把新呢。他里推测唐波，让给去来日用给，汽车铁了铁杆马脚骨通球，松动加密骨脚骨西谈，车从阿东切不提，推从不来加强阿谈城墙西拍油皮。天呐，让给阿库南去，马脚切看去给客谈，收回给谈西注意，阿库切起来西东给谈就接了，我是明白这个，铁杆门卫脚不谈，人在给呢，马脚骨通球，你东松给你三给谈，车从朝东切油皮。 Tuesday Tambor, Jangeki, Chichone, Genza Langbe, Le Che Le Gui, Tongi Yungpo, Hortong Chur Nidong Abgil Gujugo Sumta, Chisong Adon Sibati, Tusumble Gachangata, Cheng Chung Dun Powata, Sartu Minda Guibe, Kengar, Gortong Chur Sumdong Gigang of Jung Sumsi Yuji, Tuesday Tambor, Jangeki Legi, Guji Lamji Nimjun, Gekubdu, Wizamin Beriki, Tege Mungu, Gortong Chur Chuki Jungita, Chisu Dun Dun Dang Yu. 七秀所列车跟咱林别帖让给起来给聚集蓝记宁军给客堂列车跟咱林别看给下边微博国同球松东西给给去给了他车速切东心地推送不来给车泥塘成冲洗泡汤从你用泡国同球聂东给汤给去给出汤车速国东球内给车就怕了预备 Tuesday Tambor, Rangi Kilegi, Nakun Chir, Rikagi, Nilemina, Chikuta, Chokdong Adon Chevena, Genzalang Bele Char, Michi Sumta, Nile Yamle Namchala, Michi Chuta, Chokdong Adon Che Yuji. Zendolinke, Naji Kung Sinjin, Girkordane, Yugola, Jokinki, Shulam Gu, Jushu Chiken, Domborki, Jushi Gate Sindu, Samla Tigorki, Nam Twinship Chur, Denzil Hurulane, Hinget Song or Junangri.
5: Jim Juki Dimbu, Tingsilang, Nobarsina. 第六个季公司里制作用数三公斩的持续期间每定同居的中央合作他年龄的参与每定同居的松合作新法题年龄期推崇不来加上松当成中西谷派的呢陆续推崇期深度三百多月吧的熊蓝局有过了主根期二十年不做松行公司里熊蓝局持续期间年龄的参与每定同居的二合作新法题推崇不来加上松当成中二级派的月吧的天哪 熊蓝区年终人心期主播集中期间每定同居的职业合作他年龄参与每定期松东国际团队团队新法题推崇不来加上股东成中阿松派的月吧的给活动呢有活动主根期都是军队派的行空生人有对熊蓝团提醒结合团行进蓝居民年终人心民别直接蓝库的穷者代替继续确定每定同居的中间合作新法题熊蓝区持续期间东部的期 주자제송하다,녀를
4: 신조링게 사괴바 침진보네 신도총화신나 니차 침진부 시진 체주기 용자 체친 지뒤토 장시 체배레 튠비 교골키 다토잡네 개용기 켜폰소 튜인다와 지링키 시진 체주기 용자 체친 지뒤토 장시 체배레 튠비 교구지 체디 길레타 지소기 도구 체배네 튜러 렌딘디 개브리 明儿 개용수 시진 체주기 용자 체친 치치동개미 주미둔타 개동장시 체부타 장시레툰러 툰참정신키 중재응우세 퇴부토유 타팅기 장시레툰티 선린타 첸딘 창샤 여러제기군내 침규체규 군디동와 대화체디 중화미리지툰기크기 시진 체주 제침소 제침침수타 티신지유 시취이체 랑찰 냄불신내 퇴계용차타 용자기 낭툰러 논추소기 체친르미디 장시체내 기레탄 저와유베 침규용자추기 응원세 퇴베내 퇴러 내민탁주체규리 다툰나 제침탄 직수실송 무편퇴니르타용기 치수링루타 치겐림눈 땡고타지도체디 시림키 쿠부양토 땡디동구 Rimka, Timzin season le kungi, Timzi Timgurki, the Wigin Chi, Ladan in Dinchedi, Sizin Timgurta, Sishunki, Chejin Yongta, Kilegi, Chejin Yongta so, Jude Tenta, Tunjur Shundi Chiba, Shununginne, Zangsi le Tunbigo, Nende Michibata, Shundi Michiba, Lego Michiba Jigi, Chajula, Timda Yosan Chiwibin in Sichiri, Tatingi, Jigdu Zangsi Ni, Kileta, Jawa Yubi, Sizin Timgur, Tendin to Donwe Chitun Chajula, Gundi Dinsup Donata, 从你可有类似动物其特别清晰一边
5: 湖南长沙以疗养虫疫的 华新小巴公司巴格来自其三九六永嘉村的操行长沙中卫堂重建的师兄给职员内村得接单位的蔡安宁帕拉廖阳小巴所在巴格团建处民意书在主席外堂民主局理事了麦军炮位廖阳重建的永吉小巴团建起来团建七层下呢却用呢具体七星月永嘉村的马作空从秀明呢廖阳小巴所在巴格团建处金兰的学位明那拉阿达呢娘安徐巴里 我最喜欢的是呢，来自团结长沙中卫堂重建的师兄去，来自台州雷屯广东部族呢，梅顺堂、车东、基地、车店地堂所地震级密切东阿边六镇广天前的车东路局堂，三年三道都台州，免去局局级职业雷屯标位，免去局局所级职业雷屯标位。我最喜欢的是呢，湖南省级梅顺路局级级部个去，明仔崔西堂，梅顺村镇。 美术所及茶具编委明阿拉三年三道去崔局级雷屯级呢立柱成员，来自台州铁村镇高瓦塘美术高瓦崔局高瓦阶级雷屯参与美术室了水新班所追小巴预备巴克对马拉琼瓦马赛最刚头廿只级别在了欧罗高瓦区域，苏桂区强塘高瓦康多阶级呢康室了西流县域啦明年八塘追南高瓦罗局参与村镇跑友。
8: 共同建设了多数集体前呢，人口管控、松江解决疫情、美顺南国堂、经济学堂阶梯，每届浙江松江亚国七八堂七级，人口内最了新竹大学解决了双年阶梯，学堂内中央国解决了下。三个年级，泥土、热锅的准备中央健康科学松江大学的卡住把国出把它，团长它，辽宁、吉林、黑龙江、广东、广西、新疆界行政它。
4: 让永军团他新疆团结组织兵团结，所属大学解决了下。下面提过的去南端学者，电子栏目栏呢连接所有我这两个人。新竹林街，泥土三块板，结合健康科学部呢先到情况下呢，党中央他给是几口看起，抽签投票，结果顺便中央健康科学总局大学卡出不，巧用呢国出不离。他听给大学确认，中央健康科学总局大学促进卡团组呢，辽宁他、吉林、黑龙江。 广东、广西、平江、新疆界、新疆塔、让永江团塔、新疆团结组织兵团结所属大西区一木塔、家队团员到我记一木里。大西抽签去点头亚皮去来给周围公司他用去，让他被西团来接到我组个塔，让达塔、民满第二进个他用，借用了上地学个他用，个人去到我他用，内团抽团团进个塔，南北周围公司他用。 联名塔、千里塔团部、亲民节塔用，昨年五三团部塔，十进七十二度快不接钱呢。大西雷团可认得啦，女的俺滚的东区一不是。大西抽中去中央去点别团参加塔，提六点七岁去广团六点团购顶色七八塔，当中央去七岁人路九寨前呢，西林去库布杨土东位，只有廊桥团购塔几度七个里，家对七人，大西抽中卡度，这度卡巴塔。 这是一甘肃呢，大西区域去健康科学松江台给一个塔，卡巴去铁墩孔雀大嘴吃个么子？新竹林街，推测唐波培给基础级门卫组织细菌去，苏北国通村车间行政室不提，推送不来加七角街塘城墙松坡度，下面铁管去南屯西侧，电子村竹兰呢，连接从我这两个人。你查了，三块八了，中国民办银行，台湾银行中央银行银行呢，许多情况是哪？ 到我身边，登记牌了。让用于制作及名誉组织细菌及消防的国土通知了，体积六十四八天，推送过来解决捉鸡汤城中损坏的药。提出，我将编制了单位，迷茫小伙计，我并六张及推送及制作名誉组织细菌消防的药，解决出去的鸡汤城中损损坏它，存在落空没推送过来解决场来过查过牌的药牌。三个月被写到中华的信呢，推荐唐伯龙。 将用于制作及名誉组织及细菌牌子，认证验呢，国土通局的解决局等七年同审批，落空没推送不来国土通局的实际解决局等七处等牌瓦汤，迷茫小。

0: 啊,就,大大波下,就,那都在地大人给自己那就不出,这个,不要赢了。那些都在哪了?嗯,这大人不是那边做的,空间上的这些绝对了不要赢了。那了啊?今天就是公司谁当才我那么多用的这些问题是要赢了。那些都在哪了?那我是连讲过。
1: 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是，那都 링거 드롭 좀 가두신도 체.
0: 네세 터치.
1: 로.
0: 너 샘난기 로그 집에 송세디 소피아이나.
1: 당도 샘난기 로그세 루시디 드리길레 된서 좀 겐다 오트 어 세바시게 겐다 오트 실라타 주무치 좀라 로고 요마르발.
0: 나 덴트리.
1: 아 주무 덴트라 제 기나도 숨을 비야이라.
0: 네세 터치.
1: 안다는가 난들레 되나 슝겐다 토코도 뭐제 어 제이 구녜제 엉부전제제 아니 계단이 되거나 슝겐제 강가 비야인도
0: 네세
1: 안나란지 룽리기 둘인 게켄돌라제 중문지 도문 중문텐데 켄다오다실라 게바산라 켄 켄젤라 아니 우딜레스 요르 비위인도
0: 나소
1: 로 안당 지신 니드디자레 루브 넘버 2 눈다지야 그디줄레토레 안 당가 슈케브라나 시아이켈라
0: 지지 레세
1: 아빠마 준다게 소숨도 소도 된바 하우스 알라프가 루지를 튕겨 요마다 안간데 미만남도 좋다다 테르네도 레고 달라프타 우일랭가 레글람바레 아따바 트제 이나레 랑가 투투 이나레 강가 서소나로시 기켈라
0: 네세
1: 아따 룰로데 강가 신조 망조스네 민도 강가 야스케는 기준 배민도 슈비 아니 캐나토 숨 쿨레 카스 니지 레테 고디 제치 제와시 디 쿨레 가오레 에야 미 망고츠 쿠쇼 와르켈라
0: 네세 원신 남부 치
1: 슈자 쿠르베 소체 레갈레테 유
0: 네세
1: 어 알레게 숨 고다니 소 슈고 노
0: 시덴 장고
1: 노
0: 레 공감사
1: 오케이 공감사다
0: 노 감사 첸 가시오 이날
1: 그러면은 기기시도 나는 기기 컴마도 가다선 기기에 달고라
0: 네세로로 기룰라 비미저실랑의 리남베 심난키 로가시베 손셰디 소피지 유나라
1: 아 셰지 당도 르제 소동 바니다 잡았던데 나게 간라라 부야이나
0: 네세 토체나
1: 아 그게 당에 기출내는 다 시기 배를 잡아 늦어서 못 들게 뭐 그게니 타관이 터지나 쇼드가 말제 이버지 그게 다 용기상고 다 이거지기 보통치리라다 전에 도산명화운지라 전에 아저 끝사람라 전에 도고 도나청화라 당적이 전지직고라다 당적카드 그지라 전에 금융 중고라다 중고 핀도라 전에 디지털 중고라 전에 여기 뼈마투지라 이미 정가기 도병화라 다 누기산도 섬유용라 보여진라
0: 네 세일라라
1: 아 기백이 이바지 다 전에 기백이 이제 소야 이름 세 토구에 땅에 까봐 상승이 찍지 똥 맺어라
0: 네세 너

0: 매번디 도르타 쇠생기 미당와 칼라인데 코르트 매변 도체 망보식 장기 장라 개베 렘바이
1: 팅럽기 심캄리베 로빈 포르디 심캄디 탄라 체니 더디 시샤 유디 심캄디 탄젠키 투 남이양 내러 준신 니코르기 미남 제외 경키지 전다티니 렉바 주톰나 지딘티 강에키 차와시 시엔토미 지송유
0: 원장 레게 뉴슈기 초베 초주로 탐진 집진 제베 서미 부조탕 파마뷔치 강이 로가르남타 림키 파다 링도치나 자루게 징바더비 장이 치다르 차 샘팜지 베로베 아딜리 디다르 송유티 랑이기 거두 땡키 치보 치이 코류 속이 겐티다 마인바르 랑예인 미루게 친 랑라 참베 손에 쳐다 강군 딤뷰 유지송 제티 미이 미체레 게당 직랑레 메바 칼레인 안초 랑이 생기 통낭는 제베 우수 치규디 샤니 랑키 랑이는 닝지타 참베 렌직시타 되어 메 샘기 도슈 시바니 자원이 교주 메바 텐자 칸예인데 교낭타 제체게 롱네 랑히 랑이 교교티이라 제딘티레 샘캄기 팡버 푸베 팡버 신식 진이 장미
1: 티나 거브리 이체탕 거브리 교낭 거브리 수낭소 티다 참마 좀키 방투수탕 랑키 랑르 닝지탕 샤스유나 안수 신내 안수 닝투도베 서미푸초탕 파마빈치 가니로간소 샤사탕 참키 경투 Rangki rangla ngangyu rinzam rinang tang. Kegi puzhu chol nangwe ngangyu ti xin tu. Rangki rangla yine gyun yo ma ri. Kli yin da xi sung ro.
0: Dorna, tu tirin ni sung. Chowa chidara chi sing chi yang. Rangsem rangla wangwe. Semla kwa cha gui de. Rangki rangla nyingji ta. Rangki rangyi cham ki gyung gun zu ro.
1: Simkam Chudian Lutonan Nandi, Simkam Chudian Gizawa Chebe, Ditanki Rengi Tang, Ditanki Jisu Jungui.

사자 차시엘라 강징와 차브징와 법규타 로게 셔규타 참드 정규제라 남팀니 임신 강충와 차브충와 법규 사자 차시엘라 강징와 차브징와 법규타 데미지 서규카직라 쯤마마무 코르규제 제샤 샴라 랑종게 총계 당종 총대 조카지기 넘신건의 수긴 플라사라 강심심 범례 임신 남팀규 최재마 수양찬이니 최재토 수양찬 주시파라 썸조제라 남팀니 임신 쯤마마무 코르규 최재마 수양찬이니 최재토 수양찬 주송파라 너주로 남팀니 임신 쯤마마무 코르규 최재마 수양찬 려고와기 신니 최재토 수양찬 아파라 저입규라 차부충 범례 임신 차부심심 법규 최재마 수양찬 주니 최재토 수양찬 주께파라 내동규라 차부충 범례 임신 쯤마마무 코르규 최재마 수양찬 송니 최재토 수양찬 주송파라 생각급업라 남통규 최재마 수양찬 려고와기 지니 최재토 수양찬 주파라 커루크라 차부충 법규 최재마 수양찬 아니 최재토 수양찬 주송파라 게제레 쯤마마 코르규 최재마 수양찬 려고와기 아니 최재토 수양찬 듄파라 보신라 남통규 최재마 수양찬 려고와기 니니 최재토 수양찬 주지파라 현자라 쯤마마 코르규 최재마 수양찬 려고와기 시니 최재토 수양찬 주파라 암더라 남팀네 짐신 쯤마마 코르규 최재마 수양찬 려고와기 듄니 최재토 수양찬 숨파라 담주라 남팀네 짐신 쯤마마 코르규 최재마 수양찬 려고와기 지니 최재토 수양찬 듄파라 소아종라 강충 범네 짐신 강마차라 법규 최재마 수양찬 려고와기 지니 최재토 수양찬 듄파라 러리레 강충 범네 짐신 강마차라 법규 최재마 수양찬 려고와기 숨니 최재토 수양찬 아파라 딩진라 강마차라 법규 최재마 수양찬 려고니 최재토 수양찬 기에파라 플로롤라 차부증 범네 짐신 차부증 법규 최재마 수양찬 려고니 최재토 수양찬 중니파라 망감라 남팀네 짐신 차부심심 법규 최재마 수양찬 려고니 최재토 수양찬 죽송파라 저간라 차부증 범네 짐신 퇴제라 법규 최재마 수양찬 지니 최재토 수양찬 주주파라 자유라 남팀네 짐신 찜마마부 코르규 최재마 수양찬 기에니 최재토 수양찬 이즈니파라 범인라 남팀규 최재마 수양찬 아니 최재토 수양찬 좁게파라 면일라 차부충 범네 짐신 퇴제라 법규 최재마 수양찬 듀니 최재토 수양찬 주주파라 야자라 차부충 법규 최재마 수양찬 주니 최재토 수양찬 주주파라 나가제르 가마차 범례 짐신 차부충 법규 최재마 수양찬 려고니 최재토 수양찬 주파라 게제르 가마차 범례 짐신 남팀규 최재마 수양찬 려고니 최재토 수양찬 주지파라 넘리라 남팀례 짐신 짐마마 코르규 최재마 수양찬 려고와기 지니 최재토 수양찬 주니파라 겐리르 짐마마 코니 짐신 남팀규 최재마 수양찬 려고와기 지니 최재토 수양찬 구파라 허리르 강초 범례 짐신 강등오 법규 최재마 수양찬 려고와기 숨니 최재토 수양찬 아파라 천나라 남팀례 짐신 가마차르 법규 최재마 수양찬 려고와기 니니 최재토 수양찬 제파라 냐람라 가마차르 범례 짐신 남팀규 최재마 수양찬 려고니 최재토 수양찬 죽지파라 흔지르 남팀례 짐신 잡초 법규 최재마 수양찬 려고니 최재토 수양찬 죽니파라 변근라 짐마마 법규 최재마 수양찬 려고와기 아니 최재토 수양찬 시파라 하지르 짐마마 코니 짐신 남팀규 최재마 수양찬 려고니 최재토 수양찬 죽송파라 니모로 가마차르 범례 짐신 남팀규 최재마 수양찬 려고와기 지니 최재토 수양찬 죽니파라 생겨 넘소 긴게 넘신은 더 쉬자

왼잠기 채무 크인수 왕잠기 다우의 추달기 다우의 왼당기 캡스 탐지엘라 신잠 파피기 나와기 쿠심기 채무 진작이 다우의 골김 더강기 크인수 레무신 자외투 지속이 년시러 르디에기 구양 천잠시 낭조 디가니 다우유기 골강시비 리체히

0: Okay, that is for today. Thanks for joining us. If you have any comments or suggestions, please email us at hellosizongprogram@163.com. You can also find us by searching Himalaya Touch on X, Instagram, and YouTube, and Hello Xizong on Facebook. Hope you have a great day, and bye for now.
1: Tan de ni, bi jing ki chu zui tang bu da da ji.
2: Kama nge singur.
3: Singe nam chu. Xiam la da ne kama nge singur nian zhi xu yin, dang ge cao ji ni shu bu tan, dang ge gem ni shu bie zhong chang zum chue zua ka ge guang dun la da tuan jue tan, chang zum chue zua ting xi bie gu zhi tuan jue qi ne. Xi Jinping ge jie gam xie bie gong bu tan. 지금까지 시진핑의 각국 개진 당까지 개진 개공된 라더 차지 당중앙 당계 시 지역 관계 초진 톱규 금리 수비에 중앙 계감 구류 송교 다시를 내든 구리 조중계 총두 공동 실사 중앙계 계감 구류 송교 다시를 조중 주바 예자를 배도 제수 제디 계감 구류 송교 계 다시를 제공이 없이 제등합의 최군이 다시를 제수로 근원 총도 하사라 초신 다시를 조중계 조장 이동송탄 조장选拔 国方给卡索斯罗德西列顿铁松县那么谈北壤江中等位给书记王军政给这首归落那么些你对那就创建了乐里总人年别列天命操别萨对天天人年当玉米许下所在天年温州接切这么做所需也不行结果比于图坦克坦北北里给全国这亚给库鲁列随别天界所天天人年这么拉场面搞不起个也不行
4: 제등아비의최군이大唐平정참대女교장면쿨교냠소대내기남장조준토담대내탄城市대내대신소别律师康金界托강松给托各市音乐市大唐平정참대女교장면쿨교냠소대내기지家军命恩用出席马请你자계시什么탄
3: Kyo

0: Nishinang, loka chonggir kongka zonggi tuyrab sabi lungzhi nyingzhi tiadung sunggar dolin jikchi jikchir lehtun kurim denbya gongne bieshin yubtang. Tabara, zonggi yonggi sinzin chongzo shibzhi shisumgi tuygim chikri lazamla jikchir chesimbi. Sanya tigi shingzho mangzwa yi sambi rinne cua pysum cua su zhugyuru tuyngin jia yubshi. Lopsubi jizhi gongni tianjin tu, gye yong lomien simgam dedang yi chicha lopsu dawa angsumbi chikwa bieku zuxin. Lopsubi, saja kagi lopje chicha lopsu dawe rin, kimda la kachwa di nyungdari yang misu ganne simgam dedang gorgi xieje drogjan tingji che gubatan. Rimka ri kagi lopje simgam dedang xiebshu lezo dandi simgam suji kantan, yana simgam dedang lopsu dang loji denne junshu chero donggubi denbi che yubse. Gago jikyabshu yi jizhi guni yongja chebi chengshir xingna, Dilu kongi dao xin nang, rangge ge ngui suwa nyo zong tie ge chirdong nang zhen che che, koro tong juru chi ju ju tang, nye dong sumgyak simba ti, tui chung bali gya za jubshi ca gu paro tang. Par zi ti, tui zi tang bu tang, jin na zanyam yinbya nang, jin de xi bie chirdong nang zhen che che, koro tong juru xi di sumdong gya gyak simba ti, tui chung bali gya za jubshi ca ni par di, dao kong ma li gya zi chang le gu ca nga yi gyo bo yubshi. Sargubi ji zi gu ni, zung gu ser tun zon ni xe dwa qe par xin na, Jilu Nidong Jami Nishu Zidu Liu Tui Zi Tangbi Rangge Gi Sergi Tuan Tse Duan Gezu Keji Ca Lego Chu Nga Simba Ti Tui Zungbi Li Gezu Dun Ca Lego Ye Chab Tang Sergi Zaju Che Tse Duan Sumge Jomi Sum Ca Ni Gu Ni Simba Ti Tui Zungbi Li Gezu Xi Ca Xi Ji Par Yub Si Jezi Gu Ni Su Jun Bi Yongja Che Bi Rangge Gi Chu Su Li Ri Gi Cheng Xi Sar Xu La Xing Na Jilu Nidong Jami Nishu Zidu Liu Tui Zi Tangbi Rangge Gi Chu Su Li Rup Che Tse Je te zhuan chi qie dong nga bia chu ju le bie sim te tui zong bu le jia zha xi bu xi zhu par wei nang qie dong chu si ge jin bu ge jia zha gu zu kuo zu cha ji song wa tang nga du sar ba len qie je te zhuan chi nga dong gu bie ng bu zu nga sum sim te tui zong bu le jia zha jia tang gu zu kuang cha ni par wa jin de sum bie dem ju par la dong nga du yue qie je te zhuan tong ju sum dan chi ni dong ni ge sum zu sim te tui zong bu le jia zha xi bu xi zong cha zhu par wa jie chung yue Sargubi, Zhongguo Yegab Jaglam Chobo Chayyue Gongsi Nian Xidwa Chibar Xingna, Jeji Gunying Ge Nga Zhe Chutui Chubo Para, Njarmen Ge Hanbao Ru Dongwe, Esi Gulegu Sum Dun Ge Zhongguo Dan Yoro Wuar Ge Charjian Mekoro, Zhongguo Zhengzhou Futian Babzu Nian Duak Dun Chi Xin, Zhongguo Dan Yoro Wuar Ge Charjian Mekoro Dongtian Kuen Chi Chuk Sum Le Ge Batan, Dongjin Chi Bi Suak Dan Zhola Tongjur Nga Dong Ni Ge Le Ge Yub Si. Singe Nam Cho, Ting Di Gamung Nian Se Yun Nian Zhe Xu Ca.
1: ཁྱི དང ར་ནི ཁྱི དང ར་ནི ཁྱི དང ར་ནི ཁྱི དང ར་ནི ཁྱི དང ར་ནི ཁྱི དང ར་ནི ཁྱི དང ར་ནི ཁྱི དང ར་ནི ཁྱི དང ར་ནི ཁྱི དང ར་ནི ཁྱི དང ར་ནི ཁྱི དང ར་ནི ཁྱི དང ར་ནི ཁྱི དང ར་ནི ཁྱི དང ར་ནི ཁྱི དང ར་ནི ཁྱི དང ར་ནི ཁྱི དང ར་ནི ཁྱི དང ར་ནི ཁྱི དང ར་ནི ཁྱི དང ར་ནི ཁྱི དང ར་ནི ཁྱི དང ར་ནི ཁྱི དང ར་ནི ཁྱི དང ར་ནི ཁྱི དང ར་ནི ཁྱི དང ར་ནི ཉེ་ཝང་ གི་བེ་ སུས་སུ་བུ
2: ཙམ་ཅུང་ཁང་ ལུང་ཅིན་ དེ་ཁ་ར
1: ཙམ་ཅུང་ཁང་ ལུང་ཅིན་ དེ་ཁ་ར
3: ཙ་ཙ་དང་ དེ་བེ་ སེན་ཏ્રལ་ ཧེན་གེ་ གོང་ཁམ་སང་ ཏིང་དི་ ལི་ཅན་ནང་ ཀྲུང་གུ་ ནེ་རབ་ གི་ ཙུམ་པ་བུ་ ཁུ་ཅུ་ ཅིམོ་ ཚོ་ཤེ་ཅིན་གི་ ཙམ་པ་ཐང་ སུན་ནམ་ བེན་ཇོ་ལ་ གི་ བུ་ཡི་དུ་ གུར་ཅིང་ Miri Pichun Khangne Pichun Nangwe Zhongkui Nerib Ki Tumkyu Chakjian Si Chaisik Yinba Kangchi Ma Tui Milam Sibati Pionor Ki Pyoge Lungchen Ki Gajru Dang Tumbara Zumchi Wensam Dang Zhani Yang Tun Shugyu Yinbe Sena Yubshu Sendra Lingge Nyanbe Chakwa Gagab Chinan Kangsar Kyabjing Zumri Gyuze Ki Biayun Zetur Sunbe Tumkyu Labuchi Kangchi Ma Tui Milam Sibbe Zumbabu Caoxio Chinni 제로 책돈 등계 중앙로로 난징토 존대 메차 지기 김도 구충바다 제로 책돈 등계 십주 행안로로 로메 민토네 비친토 공매 부제 로메 칸기 차외 네모 크진 제로 책돈 등계 급 중의 지로로 김상을 염구 첨부 중대 비진기 높초 병의 지위 닌답 수보고 중화탄 제로 책돈 등계 축주 지숨료 다완 입에 치중인인 공창 10주 10개 토 고치 펜바 조버시 草学琴呢 랍친기 점중 캐원 젠다 채워시킨바마세 더둥양아다 꾀줄다 지리수와 리베네망불 힌두케이신 딘수골기 댄주게다 양아불친잠나유부시 강진마비 멜람시바디니 草学琴기 캠산르 님귀친부중디 비진눕초 병에지위 닌듭수뼈네 외부냠타기 초와김으로 잠바시킨바디라 큐은돔리우자다 니슈교경 콩기 고치 링르 류게줄에 머추바라 신치 투르부 류숨주 잠샤낭 유바싱네 담바 강티 좀초스 규르바 좀바 보가위 대주기 류십주 카고낭시 강치 마르부 멜람시베 점중 디낭 草学 진키 외유 진루 기사좀 남나띠네 제리 김산 조우르 송토 시타 왕타 슈제 개귀 근진기 김진시 님귀도 조외 추례 개귀 긴진기 지조 지탄 개발도 원규 체림라 정원의 중원진도 세외 규제기 향례 제디 원규 체림당 딜라틴징 지외 개귀 긴진기 지조 디니 칠름도 체주 도도 미베 레게 세월 된유 규제티의 점중 디낭 전파 소수 투민 수년 세월 지신 제바당 직 김진시 뷰직 뒤기 천지 제리 김진기 미당 미월기 개와 세월 때마다 니 점주 난기 집바 보면 삼조르다 마주다 시가소 정주 현주부터 부충화 당숨 주튼기 구림니 제리기 김치 망의 다신 냠귀도 주주 차도 나월 집바 당시 집바 보면 땀주기 토안에 텐주 삼조르다 시주 렉바르 춤바다 낫제 책튼이 처르 중규 루규 토하기 점주 유규 겐쟁기 토아 더부추르 엽시 샴랄 헨게기 중국 너럽기 존바뷰 규주와 치무 草学琴기 잠바탕 순남 변조 라기 뷰이도 규르징 미리 비준 강내 비준 난외 중국 나위 뜸규 차진시 제시 인바 강진 마뷰 멜람시바 편놀기 뷰게 롱친기 개주당 튠바라 좀지 원삼단 자네 양뒤 휘바티 류 랭아바티 센로나 테네 풍지소 자텐 춘기 치매도 립 티나 자텐 춘 마메 당 제바 하하 후후응안도니 자텐 춘니 남바군도 캄양발 가신 디니 금이 순부 술도 마제바라 우수 제리 남바르 자외 도가마주 쪽지 침부시 예배 띵나 기부착진기 예빛나초 출불 예바다 낙슝 진이바 뇨동 추시나초바 뇨슈 난도 뇨구토메강 초신식나 루스 걸품 부가진식라 초시 도리 대비 장소메도 강월 주니유 넘외기 지시의 유수 미신양기 치비 심피 렘베 너평기 리무 침부식 깨유베 쇼 연유니수 연루공기 잠베 처치 숙지마 강리 유바 디달낭 너평 원슈 지거를 차르웨시 리습 나수 강두 주월 신 쪽지 띵두 디깡숨마 체잠식 주비 영연수 젠데 무비 좀띵두 뻬친부 소통두 생내 튼비 델마 친부식 무프쇼 친부 시바 주차도 매강 예기 초수 개지 주비 좀디수 영지 두딘 예입마게 대쇼수 동유 청우식장 깨내휴 대대물 뺨알 지십중 철송외 동유 대구 펌내 두딘 동월 잠바나 시다메가 양우부쇼 사월 잠바나 자텐 춘기 직체내 제티 디쯔무쯔와 롱월레 삼미롱 시이슬 샤릉유수 니치 토싱 치와 자당 메또 부신소기 진데 탈산 원자 침축매 예굴젠식 유배 배알기 대르규디 딜부고고 당사바두 지 설마타두 경물 리우이 잠자 휴디 다시 주민 규 증민 강준 딘저 치담 규 딜따와 치네 타자 모자 치미 딘저 안시 설외 배알기 무뷰체 현추 무수 카다양체 디네 제리 메메 차상기 낭네 라골 겸을 떼디 겹추 겸여 보아기 등신디 렉양 중세 차차배 견두 지 설신배 무르 루프르 롱초레 나 동화다 Rimu chwewe jayang sela misye shik tuyene. Su shiki kimdu pangme ka tuyenche. Dilni, gyalam tang kaya nye war du, 제치 터점구 왕진 기 좀촌 식체디 렌토 람친 토기 저 클레센토 테니 랑리 카르마 슈누마 초창 티다기 가르쳐버탄 저양 드럭베 자인라 시 서외 제리 메메 좀 왕왕도 카르마타기 가르쳐신 유나 딜공네 첨는 멜릭삼 콘츠이캔 팔륜에 첩초보다 랑리양 기점용 시메 풍지 티다르 퇴반나 티체 베바르 펑밍아보다 딜 쪽진 나무 직규당 칭마 딩규수아기 나규체 양제리 메메 추기 세간도 직규체나 추기인 기자당제 대외 나와르지 테네 딜 치르로아지 니자 듀규 켄츠이 기답수 창라기 동어르나 정감 케 양라 저양 타양 장케 미추 지 서와달 콜남기 양 렉시스 테네 제리 메메 소모 휴엘라 좀메메도 미니 첸조 콘주 찜무 쫑무타 미시엔 오나 디니엔 박바 토안에 가오르 미치 니자 고토엔 미똑바르 데나 민직베 텔레시시 추도도 쥐네 창라기 동월 쥐바조 시스르와나 지칭 남네 네레 랑디 졸라케토 자텐 춘키 좀충디 디달 송양마수 용치모탄 소모 점구십당제 디나 댄창디 휴즈지 수장 미숙선 시메바나 제리 메메 좀신 뇌기 휴누마 숨바디상 휴누 유니부 코나 숨바르낭 시소다 칠로급 라르나 콘주디네소 가지도 저와죠 시메 대달링니 창면 시계 당제 현직도 대례케 티네 징불 마송와라 추제 역배 링라 직도 리베 사티나 수조네 장딤 체베 주마타기 균된 신리 주베 주니 주거자 샘진타기 제리 메모경와다 디신 점구 왕다 소모슈 경물리우 연양 유춘 당제바 신주 직도 휴 리완 대지 수장 풍지 양태를 휴네 존을 랑디 대변기 추이도 내베 대저리 메모나리 디쯔무마인 추롱마인 양 띵서베 디룽의 기사를 휴어지지 설와르 풍지 헤헤 시게네 직규지유 용체모 툴회발 휴식지 시킨 자와규네 유점나 징피 징도립 추충신 민망외 풍지 시코골 체바 디머르 갸와 춤을 째네 쪼부르디 디니 자잉춘당 찌무중무타당 자보규당제 신주현대대네 디지수장네 동 디징협슈마 겐슈남 증표용왕점네 강키규 자보규기 뱀멘로마 큐버디다 증규치도 민주바지인 시서월 쉐바차이 존미미도 닐람 닝오르신 디니 진주르네 동발멀류베 정규 차외 발생 걸려유 제스 린다 유나리 그모 리이산 기년할 조와 인내 미대장 강티 규비 빼만 따신 심뷰틱의 년시비 년아 강바들까 원장 키타 기니 빼만 규비 로마 디무르 민조 제스 테르자바오 규기 년집당 댐비 제수 정규 미치바라 랑술 조규 시스 Timur Joshin Barra Chogi Ki Takuro Chukar Leba Na Changi Ngam Ngam Tu Tangxin. Jamwa Pianchun Ki Zanam Yang Kujin Nyambar Kyunne Dion Ki Nyamna Lakbar Char. Jeri Mimu Chungo Dini Tangzan Dongi Washik Tu Tongne Di Xuebao Chayi Dini Yinam Si Chibar Kortagi Lari Ji Lendab. Tine Jeri Mimu Chushin Chukar Chor Gubi Gapabdi Doge Zegdi Lianchik Tu 자초 돌아라 티나 케바르팍비 징이 남남도 뒤신 몸자르메도 중외 자다 치신타니 치점 정해치와 대점도 랑다 넘버를 잘라 유르시 제피 뒤진 주류 도부당 총발 이도도 티네 낭도 휴바나 티나 카웨 푸바당 자신 적지 땡도 장송메도 강가시 루베 나위 품버직다 베티프니 잔유 금푸 자가르다 Nyechi tingdu sangunbu nyekurda. Nyechi nyedian hajan pöpchaku shigle tiengki ziche suwa jiyang machi. Terjeri memu shugling chungdi pomoti lunda chiwala ang. gebe geshum kangyang mindu

0: ཁྱི Xiezi lu ju jie la cha ba chungwa nian jingwe para am, kang chungwa nian jingwe para pabju ta, sa cha cha xie la kang chingwa am cha ba chua pabju. Kong xie ki sabu towe sikyu ka jik la kang chingbu am cha jar pabju. Nian ji xir ju tang lu ju, cham du u ju tang lu ju, xiezi xir ju tang, la xie xir ju tang, nuk ju xir ju jie la nam tim nian rim xie, kang chungwa am cha ba chungwa pabju ta. Saja cha xie la kang jingwa am cha ba jingwa pabju. Tien ming ki sikyu ka jik la jingwa ma bu kur ju tang. Zeng yin nian mo ro, lo ge lu ju tang, nian ji cham du u ju tang lu ju, xiezi lu ju jie la cha ba chungwa am kang chungwa pabju ta. Saja cha xie la kang jingwa am cha ba jingwa pabju ta. Logie shir gyu tan cham du cheng gyu jie la nam tim ni rim xin kang chung am chap chung pop gyu sa za cha xie la kang jing wa am chap jing wa pop gyu tan de mi gi se gyu ka ji la zhe mo mang bu ku gyu jie re sha xiam la rang zhong ge chong ge dang zong chong de zo ka ji ge nam xin gan de shu yin la sa ra kang sim sim pom ni rim xin nam tim gyu zhe zhe ma xuang chan ni ni zhe zhe tu xuang chan zu xi pa ra sem zhu jie la nam tim ni rim xin zhe mo mang bu ku gyu
1: 这家马学阳场几年这家土学阳场就送他了能就让南天的人先这么忙苦就这家马学阳场两个娃给新年这家土学阳场阿帕了这一部给了差不多我们的人先差不多心情不住这家马学阳场住年这家土学阳场就接他了那段给了差不多我们的人先这么忙苦就这家马学阳场送年这家土学阳场就送他了生个可不不了南天就这家马学阳场两个娃给几年这家土学阳场就怕了
0: 可入亏了差不多不久这家马学阳长安年这家土学阳长就送他了给这里这么不可丢这家马学阳长两个娃给安年这家土学阳长丢他了不信了那么疼丢这家马学阳长两个娃给你年这家土学阳长就接他了现在了这么不可丢这家马学阳长两个娃给新年这家土学阳长出他了俺们到了那么听的人先这么不可丢这家马学阳长两个娃给丢年这家土学阳长送他了
1: 남주라남팀네름신쯤마마부교 저제 마슈앙장 려고니 저제 토슈앙장 중니 바라 망감라 남팀네 짐신 차브심심 법교 저제 마슈앙장 려고니 저제 토슈앙장 죽송 바라 저간라 차브중 법네 짐신 퇴제 법교 저제 마슈앙장 진니 저제 토슈앙장 주주 바라 자유라 남팀네 짐신 짐마마 부고교 저제 마슈앙장 기니 저제 토슈앙장 이즈니 바라 범이라 남팀주 저제 마슈앙장 아니 저제 토슈앙장 좁게 바라 면이라 차브중 법네 짐신 퇴제 법교 저제 마슈앙장 뒤니 저제 토슈앙장 주주 파라 야자라 차부충 법주 저제 마슈앙장 주니 저제 토슈앙장 주주 파라 나가제르 카마차 법네 짐시 차부충 법주 저제 마슈앙장 려고니 저제 토슈앙장 주 파라 야제르 카마차 법네 짐시 남팁주 저제 마슈앙장 려고니 저제 토슈앙장 주지 파라 넘리라 남팁네 짐시 짐마마 코르교 저제 마슈앙장 려고와기 지니 저제 토슈앙

0: 나도 지게 라 딘데 지라
1: 미세 더 챘나라
0: 지 게라 지데 저거
1: 나 쇼
0: 미세 다메
2: Hello, come on.
1: 那是说刚才的时候病菌健身那么便宜了那是了那是了
3: Central 曾主子去秋不雄香跟是重罪难土恰来南西于北烈若中子来谈群主了谈能先次的那么给了那罪北烈若用了相起松懈的配件那么错过宿舍谈谈强了那么重里面四人用北面的学习马赛里前提要托亚自用北面的学习无言松下空了要托见那是无言摩托于成名了阿丹次学员宽内那魁本尼阿地以
1: 陈明利亚这位人们就是用来看你看不上

0: 偏中龙青年青年库，偏给龙青年，他能龙青六七六千十五银。
1: 你等恐怕地难了，哎，进入了对白天，那么写不来，东北几度过了呀？那我都说不赢。你等地难了呀？哎，进入了对白天，那么写不来，其他的难事解吧。中共过了呀？那我都说不赢。他们亲身能行，中共的天，那两年的让个主义的狗辈进入一个了呢？对马国不来，弱了，对姑姑要骂的。那我那他的爹呀，我做其他的南西解放了下届，我对徐国军在看的是呢，那两年的南明王都写白，南明阿不的，前张他的写过的军在样看的是呢，南明营长现在的其他南西抵抗了下届，写不的，天安阳的徐勇们能行，进入了对白前南明写吧写白。卡江第一南了对白南端的呢，普松草坡热，现在看的是呢，唐部的呢，那么没一样，进入了对过白日，第南了写过过二八了，但你把的看的是呢，几对过了呀？人呢，我都说不赢。你在第南，我总结，进入了对白天，那么写不来，其他的南西解吧，中共过了呀？人呢，我都说最远。长满青山能行者，中共的车那两年的呢，让个主要的就别进入一个了，对国个要嘛的是吧了？对国个要嘛的，对国个要嘛的，他的其他的南西解放军了下届的写过来个国把堂，就这样看的是呢，中共的那两年不的，那么往都写呗，那么阿不的是吧了？阿不的是，接着听俺样的徐勇们能行。进入了对白天，那么写吧，写白卡江第一难了呀！人呢，苦就听到忙不要的，卡着卡着话的是呢，那么没营养。进入了对国白天个日堂，大个能行个进入了对美国家，那么银白日，大个能行个你个银吧。说了，那么王都写的那么硬吧？好像开始呢，进入了对白前文的写笔呢，进入了对国白日，那座乐章，他将第一难了出白难断句音章，他的写过来的用字，国白样，大概当然。到那中共写前的到好国白用字，看的是啥是呢？中共的车年龄女婿，看来成为空堂。铁链成为全你的，所以说这边没钱做卡的是呢，抗链成为空的，点把的七个月账，中共是写不完了，中共是欠的到套过来就这样。大概的，中共搞不了压力呢，俺都找我了压力呢，直接说了个几点那么的，找我了肯定送我的呗是呢，进就一个九不一，西八古八拉九八。加瓦军控杀营的各堂对方提醒意思这些小的几个我都要听到普通超过学不得那么的我呢阿拉眼了我都在外七刚学不得了这些没受控了我呢第一呢电白听到第一个热巴咱们就按住我都学过七百银了听到唐国的卡的写不得白是呢军工车的主主的那把的我都写不得听到你把的卡的写不得白是呢军工杀银的是不是军工杀写不得听到卡的写不得是呢按住了年龄一个从抗战白出的呢写不得他们的高堂对方提醒一些说的听到卡的写写写不得是呢高堂对方了就被奶奶你讲军控的缺陷音吧要么呢军控的控诉大白难听之音吧那就写不得接着七刚西部提来送药马的爹七刚西部提按住了电白扩张的音呢家庭不写不得定是不写他的要么呢卡的是呢搞对了就被奶奶讲军控引入的 조아디 되네 나도는 모두 체벌에 담아대 된다 송송아라 가당 두방 대시 인시베 된다디 나도 초현시 넘버 현시 돈이 시에브나 거둘어 주베 내래자 되네 중흥 인추기 조아디 난 안돌이야이나 대난바데 자망에 자월 송베 치강 시부 태다라야이나 당도 제시지 슈그인 자월이야 된다 송송아라 진주 이게 주부 이 시바 구바 라 주바 야와 시간이 단 루니 그게 된다디 년랑에 모두 슈즈유 송디게게 와라 진주 이게 주부 이 시바 구바 라 주바 야와 시베 송디게게 안돌아 가는 모두 체브르에서나 중공기 체 내려니 그 두주기 남바디 안돌아 대난 거리 대난에 진주 이게 주부 이 시바 구바 라 세기 라디니 남인이바 레스 차와떼 땅 안 돌려야 유대는 거지 샴데 진주 이게 주부 이 세주발라 이게 안 돌 지강 탐부대 진주 이게 주부 이 시바 구바 세기 송디게게 안 돌아 가르스세 체브르베스나 유티 시바 때문에 체브르 라디 유 때문에 와라 오나 진주 이게 주부 이 시바 구발라스드잖아 유디 시바티 진주 주의 시바탕 구바인베 더티 안돌라 대나머데 디가르야 충외 시바탕 구바스에 두가라 시바탕 구바스에디 당의 명지리 당의 민디 누바 가드 투머르베 가드 세시에 체버르베스나 구름 세월 체버르 제다 민디리라 정민디리라 구름 세월 정민식으로 와라 시바 탕 구바니 진주 송어스 셰르 와라 여게 다디 시바 진주 이게 주부 이슬럽 뜨잖아 진주라 미제 저르 와라 사무동세 유디 진주 이게 임바지 댄 사버리 재산 니가 그 시바 구바 주바세야 디게 사무 샌달라 땅 구구가 말어 오나 진주 코랄이야 사무 땅나 야마나 미제 탕 사무동세 유디 진주 코나 임바지 댄바리 다체나 시바 탕 구바디 미제디 진주 이게 사무동세 유디 진주 이게 이나 시바디 나타 구바디 라니 르와라 진주 그 구름 따자첸 치면 있나 시바디 나타 구바디 라니라 코와레 샴데 디송으로와 주바 자르송으로와라 주바디 사무동세 탕 양마나 미세 유디 진주 이게 주이 코나 인바디 콩랑 문지 송신자 제시나라 송신자 주바 자르시베 자야기 주바디 진주 이게 주바디래 진주 이거 주바디 가라스나 어 진주 그 세이디르 와라 제다 디급기 다 시바탕 구바 다가는 신기 주바세디 거시디 진주 이게 인베 고든디네치 야마나 거시 진주 이게 시베 터니에지 년데 송신자 되네 사무당내래 27년래 문지체내래 강다나 진주기 이게 니 코나라 코코발래 사무디 시엔라 당국이와 말해 중공기 사인 송으로와라 시바구바라 주바 자와 중공 사인데 시바 중공기 사세지 두가라 송디 안돌이야 턴다 가르댐버리베스나 턴 강댐베 주디 안돌아 세월이 제단 공도 모두 송스만 능신 내려니 주부를 봐라 진주구 시바 탕구바니라 내는 진주구 주바 자외 내는 내려니 주부를 나오는 내려니게 턴 강대머리 베스나 중공 송머리 중공 중공시도 가르시에 베스나 공랑 문주 송스만 능신 최 강시 시 강래 중화 탕 다가 능신게 제와 속에 턴 소울댐바 인자 얘는 중공슬러로 와라 디 등강댐바 수지 안돌라 댐바리
2: 생계 넘버 2 공감상 당대 캐남체 신신바티니 편정 롱진 인친 레공 배계 롱진기 롱진 롭치 레진시 레전딩낭 편종 럽다 체면 개겐 치무와 치링 도지라니 표기엔 다주의 리비에 콜라 치리난시 개비에 세나 엽쇼
1: 중공 시바디 탈야이나 사세지 레브레 중공 사인 숨으로와라 사세디 팅아야 냥오데 슈뇨 인디언 소기 겁라야 나도 롭중양 제바레 맨 인디언 겁라야 셴메 딘데

주발라 테다 이자 드웨사 세기 사주발라 인데급수 여기 드데급로 충외 사디다 다리 뒤에 충외 산이나 튼다 찍고 장래 알아 디사디 튼다 가리 세세 제발을 배웠으나 아주 두준시에게 대 다가는 신기 내 양만나 쿵도 세기네 용하라 디 튼다 장래 제단 강래 중외 쿵댐배 대 강래 중외 쿵댐배 내 강래 중외 쿵댐배 쿵도 레세그 튼다디리 디는 안조 사디나 튼다딘데 지렁 문제 최고래 중공사 이인시바디 때마타 데니 데즈 사인 데즈 데지두가라 때디니 안조 공원야 로종 체스머 능신 현진학제리 현진학제 인데 ngame kabla ya ina junghung ki khodun tenpar jukbe tsuyu di xie di xie ne qima ene gertu ki tun yang sedu jukba tang yangma na gertu ki khodun sedu jukbe nele ni jang junghung ki che xie yinba tenpe tun di jenpe che to jawa jiri dinde sungzu dana di xien di lak jari kongge cikang sumbu di ina Kodebore ala, jinju yigi jubu yi, shiba guba la juba, ina jawa yina, junghungi, kodun denbe nesam, sa yin sungurwa la. Odi, tabdita jishibina, kodebore, jung kokawa am, yangmana, jung deshe shukoba di karesana, cikang tamadile, cikang tamadile ya ina, jawa nana dinde sungsunga la, gartang dubang teshi yins. Disumbade, Tigang di Deza Kokang Yore, Kenung Mare, Kali Kali, Nato Deshe, Yangmana Tapsi, Kershe, Yuje, Tigang di Kodundi, Dotuba, Zotu de Alla, Tiang, Gardan Duvang, Tishi Yishibe, Kodundila, Kua Yako, Lemo Tube, Wanki, Dayanje Tube Dojilage, Jungungola, Kangjar Tujibe, Sheme Jubala. O dilaya yangi kandes muzi chigre tande zo jik karsana pyu pheji chinyege yamana dadu jibala gyunga teza malumbe ludun tsu chola ya ina jungu ngola kanja tujibe jungu ngodi yangi kandesikla zugudugre kandesikla ngoyosungre dawa sebu meba dinde du zhuwala nge gartang dubang teshin yinshibe tsikang di deshe cheba gyu Gatang Dubang Tishin Yinshibe Cigang Tang Takanan Shingi Yanje Dube Doji Laga Junbe Wangmunana Sungbe Tenda Jubala Junggu Ngola Kangjar Tushibe Sheme Jubala Di Yangyi Kende Jigla Nguzi Chikungne Dawa Sebu Yubachi Yongyagi Rwa Chimbu Chigi Yubbe Nene Deza Tukja Nangje Sendo Nangshue Gatang Dubang Tishin Yinshibe Gopsu Chungwe Duba Ang Shibe Ang Dugala Tadi dubade, ala dubade. Tauna ka angdi karu dubesna, gawa tang dubala jupe nele jang, nami ngaba junghungi kungsu dogba. Yamana, nami ngaba junghungi cheshe yinbe tsudi duje sewar chebade. Chetan digab ka anga angdile ya kuju shirayor ala, nele ni nami ngaba junghungi kungsu dogba, nami ngaba junghungi 최세 인배 턴디 대남바리 가탕 두방 대신 인수송아 대신 인시바디 깨져디래 양아도 코아약고 랭가데 디가그 대신 인시바디 나도 폐게라지 슈바이나 아 폐게라지 슈바이나 대다르 인세를 써봐 다가능신을 세를 써봐 다가능신을 나도 해세 깨져나라 다가능신을 쓰더네 깨져디 시행을 봐라 제단 깨지 뒤 튼다데 카데스나 뒤에 현다직 능신 WS에게 튼다데로 와라 다우나 가르 코버레스나 가와 탕 뉴발라 죽베 내레 티다야 다가 능신레 숨어레 다가 능신레 다가 능신 가르 능신레 중궁 공두시에베 중궁 세주발라 뒤에 집어레 중궁 천시에서 따버레 중궁도 따버레 중궁기 양아레 세게 전다 딘데지 코르발라 제다 대신 인시베 직디 턴도 가다스나 거뚜르 주베 내레 니장 나밍아바 중궁기 쿵수 떡밤 양마나 나밍아바 중궁기 옌라 인베 턴디 나돌라 세셰 제바르 제다
가탕 두방 티신인 가탕 두발라 죽베 내래니 장 당하는 시를 도세 전다 디르와라 전다디 두제 슈베 있나니 가와다 죽베 내래 두발라 죽베 내래니 장 중공 레세드다 중공 레세 그 전다디 세세 모두 제버데 제자 중공디 중공이 보면 나고들와라 가와탕 두발라 죽베 내래니 장 중공 레스와 코데브라지 슈베이나 가르틀로 주베 내려니 양 중공기 처시 야마나 중공기 콘수 따과 레스 깨제 딘데지 시고에 금제 카레스나 무디 칭제 양마나 까마스두베 솜다게 제바 유발라 무디 칭제 유발라 디나라 야 셴메 딘데지 송요레 페지 녜 딩모드 슈베이나 자제 피가 룽룽 섬바보 남기 최시에서 떡방 그 뒤도 주배 내려니 짱 내내 중공 인배 추디 배지 켄투구리 무디 칭지 나라 근데 숨어도 배스나 대달 그 뒤로 주배 자디 남짱 최시에 머인바르 최시에 나 그 뒤로 주배 내려디니에 최시에 머인바르 남인가베 옐라니도 신고대 탐절하지기 체지자르 신고대 다오나 가와니 숨어대 가와니 칸라가웨 시텔레 캬바르도 중어 따르나와탕 어야 갈숭와레 디급기 거뚜르 죽베 가와디 크레지 코고와르스나 칸라가웨 시텔레 캬바르도 중어 따르나와 캐바 가주디게 중어 대부치 된딘데시 땜바데 이송어데 두바니 통만 강래 짬바 텔레 두규 내급 텀제 중어탕 다외 칠스 니직송 무티자 갈송을 해서나 중공기 남이 자와 남외 치로 딘데지 이송어데 다 셈이 디나와 야이는 안주 로제 문지탕 20지 전에 되게 셈이 되게 나와 야 파야다 차키고 치라 치르스야지 두어라 파야다 차키고 치라 치르스야디는 군제댐배다래 다음은 군제댐배다딘데 지금 니 자제 되네 남인가베 최시에 다 남인가베 중흥기 연라 남인가베 중흥기 콩수 떡배 군제디 세워 채버리 순순하라 샤고에 금제카라스나 가와디 칸라가와 시티레 캬바르도 중화더부 능신 된댄바데 두바니 토마 칸네 짬마 텔레 두규남 두규 네급 텀제 중화더부 자외칠 디 자바 유자 디 칠스 금제직시야 중공기 남이 자와 남의 치루스 양칠직 자제 가와타 두발라 주베 내래니레 짱 얘네 체온의 시에베나 남가바 중풍기 내래니 자외 치르즈 금제 테달라 땡제 거둘러 주베 내래니 짱 남가바 중풍기 최시에서 떡밤 옛날도 떡밤 중젠디 세월 체버디 무디 칭지 나와 숭베 시에메 디게 퉁을 터 두미 자외 공바양리 금제 카드에서나 자와리아 이나 가르탕 두방 티신 인송으로 와라 제자 두미 공마양 인고래 가르탕 두방 티신 인시베 다 지강디 튼다 공라양 오드송스버 능신 거둘러 죽베 내래 니장 남인가바 중공기 최시에 남인가바 중공기 양아니도 떡바 인시 자와나라야 我是 송으로 와라 제자 투미공마양 인구구르 레젠디나라야 네 중공시에벌레 자월송베 치강 대다기 코덴고라 제시슈베인 레젠치메나라야 네 무투제 중공급송베 자월치강디다라 무투 제시슈구인 야제세마보남기 두도도 세나라나